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공유 플랫폼 같은 게 정말 많죠, 요즘. 사서 소유하는 개념보다 필요할 때만 취해서 잘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합리적인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 공유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았다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직 멀었다 싶은 부분도 눈에 띕니다. 뭐 하나같이 내 거라고 여기면 저럴까 싶은 것들이죠. 내 거 아니니까 막 쓰고 관리는 대충대충. 이런 마음이면 온전하게 잘 관리되는 게 있겠어요.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국민인 우리가 모두가 주인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요. 주체인 우리가 소중한 권리 행사를 잘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미리 하신 분들 오늘 중간에라도 시간 쪼개서 어떻게든 가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혹여라도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생각을 바꿔주세요. 소중한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3부, 수요일이니까 3부에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사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신 추억 사연이고요. 언제든 나도 내 이야기를 좀 보내볼게요 하신다면 여유롭게 글 남기실 수 있는 인터넷 공간 열려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여유롭게 길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소리새의 연극 중에서 유심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매일매일 전화통화하는 후배가 있다. 아니, 이제는 후배라기보다 나의 오랜 친구라고 해도 되겠다. 어쩌면 나의 서울살이에서 최악이 될 뻔한 시간을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런 암울했던 날에도 둘이서 죽이마자 재미나다며 일을 꾸몄고 실제로 매일 재미났기 때문이다. 평소 세상 과묵한 친구이고 나도 수다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둘이서는 죽이 잘 맞아 퇴근만 하면 만나서 일상을 나누다가 거리가 멀어지니 전화통화로 태세가 전환되었다. 연애를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며 긴 통화 시간에 서로 기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희한하게도 이야기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불어난다.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와는 매일매일 만나도 할 이야기가 그득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는 반가움과는 별개로 대화가 끊어지곤 하지 않나. 왜 이 친구와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이야기가 불어날까 궁금했는데 한 주간지 기사에서 답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를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떤 농담을 하는가, 무엇을 웃긴다고 여기는가이고 그 다음이 어떻게 칭찬하는가, 무엇을 미덕이라 여기는가이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그 친구가 무엇을 웃긴다고 여기고 무엇을 미덕이라 여기는지 알 것 같고 모르긴 몰라도 열의 아홉은 같은 지점에서 웃고 같은 지점에서 감동할 것 같다. 그 또한 그럴 것이다. 그것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와 잇닿는다.

김동률의 내 오랜 친구들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은경의 습관의 말들이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병행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습관을 길러온 편집자의 에세이예요. 밑줄 그으면서 책도 읽고요. 뭐 스크랩해둔 강연이나 또 새벽 빗길을 뚫고 달려가서 감상한 영화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준 단단한 문장들을 길어올리고 자신의 하루를 반추하며 떠오르는 단상들을 담백하게 기록한 그런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도 종종 주변에 그 에너지 강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자극을 받을 때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는구나, 뭐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도 제가 많이 무기력해지거나 뭔가 이유 없이 좀 늘어진다고 생각할 때, 혹은 정말로 진짜 힘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많이 지치고 내려앉을 때, 그럴 때면 뭐 물론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만 일단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에너지가 좀 뭔가 활발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 같은 그런 지인에게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일명 에너자이저들을 지켜보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남들 같으면 그 순간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그럴 만한 순간들을 뒤집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뒤집어 올릴 그런 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그 차이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겠죠. 자, 1부 끝곡입니다. 윤복희, 여러분.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신유범의 난 널 사랑해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노래 잘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여자 가수의 노래를 처음 듣고서 뭐랄까 댄스 곡이었는데 댄스 곡인데 굉장한 가창력이 느껴지면서 그전에도 물론 뭐 댄스를 하면서도 이렇게 멋지게 노래 부른 가수들이 많았지만 좀 하이톤 그러면은 약간 한 가지 음색으로 통일되는 게 있었다면 뭔가 굉장히 풍부한 성량을 가진 게 하이톤에서도 태가 나고 좀 다르다 남다르다 개성이 있다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던 가수가 그때 신효범 씨가 이제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뭐 슬플 땐 화장을 해요. 이거 들을 때는 굉장히 또 그런 발랄한 느낌에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그냥 높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고 라디오로 몇 번 듣다가 TV 출연을 처음 봤던 날 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MC가. 그리고 누워있다가 그렇구나 이러고 앉아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유범의 노래를 전해드릴 때면 저는 상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PD가 항상 이렇게 뭐 미국에 누가 있다면 한국에 신효범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조합이 있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 너무나 노래 잘하는 디바들의 곡들을 묶어봅니다. 휘트니 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준비했고요.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까지 두 곡을 함께하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머라이 캐리 히어로 두 곡 함께 하셨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 또 내 마음을 이 곡이 위로해주는 느낌. 음악은 그런 장점이 있지만 글쎄요, 저는 한 번씩 뭔가 내가 그 부르지는 못하지만 대신 불러주는 느낌? 그걸 약간 또 대신? 아니죠. 간접적으로 내가 부르는 듯한 약간 착각도 좋습니다. 시원해지는 느낌을 주는 그런 디바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의 노래를 들을 때면 더 많이 제가 부르는 듯 시원하게 약간 해소되는 느낌으로 들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들 8, 90년대에 이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후에 또 못지않은 디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델의 노래를 헬로 준비했습니다.

아델의 헬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으로 들을까요? 시크의 I want your love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대정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요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최연 카사블랑카.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월수금 3부에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리미리 주셔야 저희가 준비를 좀 할 수 있고요. 노래는 두 곡 이상 골라주시면 되고 분량은 언제든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살짝 모자라거나 아니면 너무 사연이 좀 길면 제가 다듬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만나러 가는 길에 함께할 노래 박인입니다. 들길.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1710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갓생, 현생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알죠. 우리 집에 갓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위인이 하나 살거든요. 제가 이런 신조어에 거부감이 좀 있는 편이라 궁금하지도 않고 몰라도 그만이었는데 요즘 우리 딸 때문에 제 입에도 참 많이 오르는 말이 됐습니다.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원하던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지만 입학하자마자 방황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던 공부가 아닌 것 같다. 뭐 정말 원하는 길이 뭔지도 모르겠다 등등. 작년 한 해 사춘기 때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학교도 잘 가고 나름 뭔가 많은 고민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자신을 계획표 안에 가두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며칠 전에 딸이 외출한 사이 딸 방을 잠깐 들어갔는데요. 우선 책상 앞에 고3 때보다도 더 많은 셀프 격려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뭘 그리 또 자문자답을 하는 건지. 살짝 여러분 수첩에는 한 달에 얼마씩 얼마를 모을지 별의별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일 아르바이트 가고 주말에 자원봉사도 하고 교환학생 준비도 한다는데 언제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옛날 대학 들어가자마자 진짜 발바닥에 땀띠 나게 놀았습니다. 선배들이 1학년 때 무조건 노는 거야 라고 해서 놀고 전공이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졸업 잘 하는 게 목표라서 3, 4학년 땐 도서관도 좀 지켰지만 우리 딸처럼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최종 목표 이렇게 촘촘하게 숨막히게 짜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딸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 엄마도 나름 계획형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너 나이 때는 좀 생각의 문을 열어두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소영님 그리고 노초 식구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통기타 동아리에서 만나서 선후배에서 부부까지 왔는데 우리 딸은 동아리도 안 해요. 소개팅도 안 해봤을걸요. 인생이 뭔 재미인지 좀 그 나이답게 너무 논다 싶어서 걱정이란 소리를 하고 싶네요. 오늘은 바쁘게만 달려가는 딸을 위해 저와 남편이 전해주고 싶은 노래들을 골랐습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사람과 나무, 꼴찌를 위하여.

두 곡을 들었습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사람과 나무 꼴찌를 위하여 두 곡이었어요. 오늘은 뒷번호 1710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딸에게 전하는 항상 너무나 계획이 많고 좀 빈틈없어 보이는 그러다가 지칠까 봐 겁나는 딸을 위해서 고른 두 곡이네요. 그래요. 아, 계획형이신 분들은 약간 지키든 못 지키든 일단 정말 꼼꼼하게 다 세우시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꼼꼼하게 세우냐. 제가 가까운 지인이 파워제이가 계셔갖고 어디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날 도착하면 뭘 하고 뭐 하고 뭐 밥 먹고 몇 시쯤 뭐 하고 이제 이 정도는 구두로도 짜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막 엑셀에다가 그거를 정리를 합니다. 너무너무 막 시간 단위로 다 정리를 하고 그 중간에 밥을 어디서 먹을 건지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까지 짜가지고 다 같이 모이면 또 막 뭐라고 하죠. 농담으로. 어우 정말 숨 막혀서 여행 못하겠다라던가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비거나 붕 떠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으면 그 계획표 좀 줘봐 하게 되긴 해요. 이제 의지도 하게 되긴 하지만 아 뭐랄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따님의 계획표가 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부모로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겠죠. 진짜 한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갓생 현생 이 말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글쎄 뭐 어떤 생이든 어떻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그냥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많은 계획을 짜다 보면 진짜 계획 짜는 것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현실 가능성을 좀 배제할 때가 나도 모르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나이가 못 지켰네 뭐 자신을 자책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덜어 놓치는 게 있더라도 그건 다음에 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계획표는 안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뭐 이 따님보다는 조금 더 인생을 살았을 테니까 경험치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계획을 많이 짜서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자신을 분명 탓하게 되는 순간이 올까 봐 그게 제일 무섭죠. 학교 다닐 때도 저 같은 성격은 뭐 몇 개 못했다고 해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친구들 중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이걸 빠뜨려가지고 하나 건너뛰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삶이 더 나은 거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본인이 힘들어지는 삶은 빨리 지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뭐가 하나 이렇게 툭 옆에서 치기만 해도 좀 무너지고 그런 순간이 올까 봐 부모님은 그런 걸 걱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연 보면서 아, 그 옛날에 선배들이 맞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야 1학년 때 노는 거야. 하나같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진짜 1학년 때는 진짜 발에 땀나도록 놀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입시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해방감도 있었을 거고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끝곡입니다. 한대수 옥의 슬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전해드렸고요. 4부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들이 일단 뭐 시간이 한정적이긴 해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딱 표현하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과자로 된 거 그거 뭐 여러 종류가 있었고 약간 가격에 따라서 종류가 더 늘어나고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일단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너무 좋았죠.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 그리고 안에 구성 차이도 좀 있긴 해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제일 작은 것도 안에 기본적으로 뭐 비스킷도 있고 사탕도 있고 구색은 다 맞춰져 있어서 정말 저 처음 그 받았을 때 친척 어르신이 아마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게 뭔지 몰랐다가 풀어봤더니 세상에 신호등 사탕 그게 눈에 띄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 사탕을 가져가셨던 게 지금도 생각나네. 이건 내 거다 그러고 가져가셨는데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래들이 딱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과자 선물 세트로 얘기가 너무 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했던 가수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 노래들도 뭔가 듣고 있으면은 나도 이 행렬에 들어가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들 두 곡 골라봅니다. 015B의 이젠 안녕. 이 곡은 정말 어디 가서 단체로 노래 부를 때 자동 맨 마지막 곡 누가 정하지 않아도 그거 이렇게 되는 노래 맞죠? 그리고 여기에 푸른 하늘의 우리 모두 여기에까지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15B의 이젠 안녕, 푸른 하늘의 우리 모두 여기에 두 곡을 함께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잭슨5로 가볼까요? ABC 준비했어요.

잭슨5의 ABC 함께 하셨어요. 요즘 마이클 잭슨의 영화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노래를 전해드리고 나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보헤미안 랩소디도 생각나서 오늘의 끝곡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에 두 바퀴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레를 잘 운전해 수레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려면 수레를 자주 수선해 폐물이 되거나 고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리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종교와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을 잘 운전하기로 하면 시대를 따라서 부패하거나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고,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맞춰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사를 해야 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의품 3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일입니다. 어떤 법문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본분을 잃지 말라고 해주신 교의품 38장 법문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들이 본문을 잊지 않고, 또 선택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더 맑고 밝고 훈훈한 곳으로 안내해 주길 기원해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은혜로운 평등세상.

전남 영광의 길룡리 정관평은 100년 전 바다였습니다. 대종사님과 아홉 제자가 맨손으로 흙을 퍼날라 바다를 메우고 논을 만들었습니다. 광주리 하나, 삽 하나로 시작한 그 정성이 오늘 우리 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의 작은 정성이 결국 나의 영원한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정전에서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정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 없는 마음이 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저녁, 마음도 다른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누구도 정성스럽고 쉽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건 아닐 텐데 저는 마음이 자주 끊어져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대산종사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1000번을 하고 그만둔 것은 정성이 아니요. 그만두었던 마음을 다시 이어 1001번째 시작하는 것이 정성이라 하셨습니다. 정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나설 때 지갑과 휴대폰을 챙기듯 잊은 마음을 다시 챙기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것이 공부입니다. 정성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큰 뜻입니다. 20대 초반 영어 학원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에도 늘 쉬고 싶었던 저와 달리 함께 일하던 선생님들은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발언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큰 뜻에서 큰 정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그 일에 정성이 있고 없고는 그 일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모름에 달려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힘든 치료를 견디는 건 그 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 역시 영생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성은 자연스레 이어질 것입니다. 정성이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끊어진 마음을 다시 잊고 더 큰 뜻을 품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는 것, 우리 모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성이 귀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관평을 만든 그 힘은 귀신이 아닌 수많은 정성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법회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답을 짓고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정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끊어졌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이어 정성을 들이며 걸어갑시다.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결실이 될 것을 믿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께 성불제중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한용운 교무님의 글 무너져도 다시 그 마음이 정성이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강남교당 신중희 교무님과 함께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중희 교무입니다.
1: 네, 교무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교무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강남교당, 어떤 교당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강남교당이라고 하면 이름만 듣고 뭔가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데 지금 강남교당은 이 양재동에서 자곡동으로 이전한 지 어느덧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9일엔 자곡동 이전 10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봉행을 했고요. 무엇보다 강남교당은 교당 뒤편에 푸른 산과 자연이 함께하고 있어서 신앙과 수행을 해나가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하기 좋은 수행 도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네, 현재 강남교당은 일반 교도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학생, 청년, 청소년 교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도 작은 도서관 운영과 어린이 영어 뮤지컬, 요가 명상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4명 정도의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 원불교를 모르는 청년들이 학업과 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느끼고 또 마음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원불교와 전혀 인연이 없던 대학생들이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입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축약해서 표현을 해보면 저는 강남교당을 자연과 도심이 함께하는 동시에 여러 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법열이 충만한 수행도량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1: 자연과 도심, 또 세대와 세대, 신앙과 수행이 함께하는 강남교당. 원음의 소리에서도 자곡동 이전 10주년 기념법회 소식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우님께서는 현재 강남교당에서 청년회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강남교당 청년회,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교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청년법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 강남교당 청년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남교당 청년법회의 특징은 매주 같은 형식의 법회를 반복하기보다는 각 주차별로 테마를 가지고 청년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테마가 있는 청년법회요?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한데 자세히 좀 들려주시겠어요?
2: 네. 첫 주차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부터 교리와 그리고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는 법의문답 법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2주차에는 실제로 마음공부와 다양한 수행을 직접 해보는 수행문답 법회, 3주차는 기본적인 법회 형식을 갖춰 함께 공부하는 정례법회, 또 마지막 주에는 한 달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회기도 법회로 운영이 됩니다. 또 강남교당 청년회는 원불교의 중요한 경절인 사축이제가 되면 꼭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교단의 중요한 기념일을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와 방식으로 의미를 새기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6일에는 올해 대각계 교절을 맞아 청년 자력법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청년들이 독경부터 사회, 성가, 강연, 공부담 설교까지 모든 식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단순히 역할을 나누어 맡은 정도가 아니라 청년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의미를 청년들이 직접 의식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당 청년법회는 청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법회가 아니라 직접 묻고 수행하고 기념하고 준비하면서 신앙과 공부의 주체로 서가는 법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네. 그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법회, 생동감 가득한 청년 법회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교무님, 강남교당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교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소모임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2: 네, 맞아요.
1: 네.
2: 강남교당 청년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유무념 보트라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1: 네.
2: 유무념 보트는 청년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2주 동안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실천하겠다 하는 조항 한 가지를 정하고 그걸 매일 지켜가면서 톡방으로 인증을 하는 소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은 꼭 운동을 해보겠다. 혹은 일기를 쓰고 자겠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좌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구체적인 실천 조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그 조항을 유념했는지 또 무념했는지 매일 돌아보는 소모임인데요. 특히 이 소모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도 청년들이 직접 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일주일에 두 번은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마음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회화를 나누고 서로 또 보완하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증만 하는 게 아니라 도반들과 함께 마음 공부의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소모임은 사경 모임인데요.
1: 예.
2: 사경 소모임 이름은 별이입니다. 이 모임도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법문 구절을 노트에 써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그것도 톡방에 인증을 하는 모임입니다. 정해진 분량을 다 쓰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 법문을 사경을 할지 청년들이 서로 논의하고 투표를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별의를 해온 청년 중엔 법문이 가득 담긴 두꺼운 스프링 노트가 벌써 5권 정도 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1: 와, 대단하네요.
2: 아, 청년들이 법문을 그냥 읽는 데서 끊지 않고 손으로 직접 쓰고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공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외에는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 교리 공부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삶과 연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밴드 소모임이라든지 등산 소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었는데요.
1: 예.
2: 지금은 그 소모임들이 잠시 멈춰있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보완하고 정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들의 관심과 역량에 맞게 또 다양한 소모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강남교당 청년회 소모임과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0: 이게 집중을 많이 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1: 네네.
0: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도 어떤 갓생살기라든지 일상 챌린지처럼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유무념 공부는 단순하게 어떤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드는 차원의 공부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유무념부터에서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거 하나만큼 꼭 챙겨보겠다 하는 조항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운동하는 거, 자선하는 거, 일기 쓰는 거,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마음 공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뭘 하기로 했는지 계속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시작으로, 또그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부터 그 다음날에 있는 일정을 조율을 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알람도 맞추기도 합니다.
1: 네.
0: 때로는 이 바쁘고 지치고 미루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과도 마주를 해야 해서요.
1: 네.
0: 그렇게 보면 유무념 조항 하나의 행동을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살피고 단련하는 현실적인 마음 공부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유무념 보트는 매달 한 기수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유무념 보트가 벌써 50기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무념 보트를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운영 중인데요. 기초반은 유무념에 대한 감을 잡고 이 부담은 조금 덜고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챙겨보는 과정이라면, 심화반은 2주 동안 어떻게든 자신이 정한 조항을 지켜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주 동안 두번 이상 어기면 다음 기수에는 저는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이열치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심화반 제안을 했을 때 심화반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웠는지 청년들 3, 4명?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1: 예.
0: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기초반보다 심화반 인원이 훨씬 많아졌어요.
1: 오, 진짜요?
0: 네, 그래서
1: 네네.
0: 그만큼 요즘 청년들이 자력과 타력이 함께하는 이런 마음 공부 장치를 통해서 단단한 나를 만들고 진급된 삶을 향한 공부심을 더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참 흐뭇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의 중요성은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현실적인 마음 공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교무님, 강남교당 청년회, 물론 이제 공부심을 쌓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매년 봉공 활동까지 챙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올해 봉공 활동이 진행이 됐나요?
0: 네, 강남교당 청년회는 1년에 한 번씩 이 전국에 있는 훈련원이나 교단 시설을 찾아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와 일손을 보태드리는 봉공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완도 청해진다원과 대구 동명훈련원을 다녀왔고, 올해는 영산성지 사무소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한 청년이 왜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봉공훈련을 가는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에도 가까운 훈련원도 있고,
1: 네.
0: 강남교당도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왜 멀리 가야 하냐라고 물어본 청년이 있는데, 저도 그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서울권에서 생활하고 서울 교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훈련원이나 교당은 갈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울산, 광주, 전남처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교단시설은 사실 마음을 내지 않으면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참 시간 내기가
0: 맞아요.
1: 참 어려운데,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교도 생활을 해나가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교단시설을 다양하게 경험도 하고, 아, 나 저기 다녀와 봤어 하는 그런 뭉클한 추억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1: 네네.
0: 또 이제 지방에는 혼자서 혹은 아주 적은 인원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관리하시는 출제가 교도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서울 젊은 청년들의 땀과 웃음소리가 절실한 곳을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영산 농활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영산 성지를 다녀왔는데요. 근로자의 날이 끼어있는 황금 연휴였는데도 이 15명의 청년들이 소중한 마음을 내서 함께 했습니다.

0: 첫날에는 영산 성지순례를 하면서 봉공활동이 그냥 노동이 아니라
1: 네.
0: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임을 먼저 새겼고요. 이후에는 대각터와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 많은 인원들이 있을 때 가능한 작업들을 함께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에 쌓인 낙엽들을 막 긁어내고요. 무거운 나무들도 옮기고, 또 이제 여자 교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터의 넓은 들판에 난 잡초를 다 제거를 했거든요.
1: 네, 정말 고생
0: 네.
1: 많으셨겠어요. 네.
0: 근데 너무 이렇게 좋은
1: 예.
0: 추억이 쌓인 것 같아서
1: 네네.
0: 우리 청년들이 가장 기다리고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봉공활동은 청년들한테는 교단을 더 넓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 현장에서는 젊은 활력을 보태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은혜롭게 잘 다녀온 것 같아요.
1: 네. 야, 정말 수행이면 수행, 또 봉공이면 봉공. 강남교당 청년회 이렇게까지 완벽할 수 있나 싶은데요. 이렇게 귀한 우리 청년들, 교단의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도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청년의 교도들과 함께하고 계신 교무님의 생각에서 답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청년 교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종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무래도 종교라고 하면 조금 무겁고 재미없고 또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이 허공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느끼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저는 종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신앙을 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경험을 하고 또 체험을 만들어가는 곳이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청년교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가 이 허공에 뜬 얘기가 아니라 내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교당 안에서만 이 교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공부가 통한다는 것을 청년들이 실제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니까 실제로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마음 챙기는 재미가 있고 동반들과 함께 성장하는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그때부터 청년들의 공부가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교당 청년회의 모토는 화끈한 청년회인데요.
1: 화끈한 청년이에요.
0: 네, 맞아요.
1: 네, 어떤 뜻이에요?
0: 네, 여기서 화끈하다는 뜻은 화합하고 끈끈한 청년회라는 뜻입니다.
1: 아, 네네.
0: 네, 그래서 청년들이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나면서도 또 원불교 마음 공부가 허공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공부라는 것을 계속 자각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청년교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교를 만나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낯설면서 또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교무님 말씀처럼 그런 순간에 마음 공부의 탄력에 붙고 더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강남교당 청년회인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0: 네, 앞으로 저희 청년회가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임원훈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임원훈련을 통해서 이 반기별로 청년회 전체 일정을 함께 조율을 하고 또 청년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청년회장단, 단장, 중앙들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교당 청년회가 교무 한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청년회가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이 방향을 잡고 만들어가는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청년들은 각자의 삶이 굉장히 바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도 있고요. 공부하는 청년도 있고 여러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이 활동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바쁜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 또 활력도 얻고 때로는 마음 편히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하반기 임원훈련은 그런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반기의 기본적인 흐름은 매주 청년법회와 소모임이 이제 큰 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축 이제를 청년들이 의미 있게 기념하는 시간과 또 훈련, 또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어떤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벚꽃을 보러 가고 또 서울 불꽃축제가 있는 시기에는 불꽃축제를 보러 가면서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소중한 법연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법의사정이 있는 해인 만큼 교당 차원의 자체 훈련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강남 지구 전체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훈련을 날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교당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의 다른 청년들과도 만나면서 더 넓은 도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청년법회와 소모임의 내실을 가지는 동시에 청년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성장하는 흐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 네. 아, 오늘 이렇게 교무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든 생각이 있거든요. 강남교당 청년회가 앞으로 원불교 청년교화가 어때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0: 네. 네.
1: 마지막으로 교무님, 강남교당 청년 교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0: 아, 네. 저는 이 강남교당 청년회를 담당을 하고 이끌어가면서 제 역할을 버스기사의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1: 오, 네네.
0: 네, 저는 사실 이 교단의 명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강남교당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전을 맡은 이 핸들을 잡은 버스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행 갈 때 저희 생각해보면 승객들이 버스기사랑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랑 재밌어야 그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1: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네요. 네.
0: 맞아요. 근데 버스기사는 언젠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은 처음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서로 의지하고 또 웃고 떠들면서 재밌고 유익하게 가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두 마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더 좋은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교무 한 사람에게만 기대는 청년회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함께 가는 재미와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무님이 바뀌면 이 교무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청년들도 잠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강남교당 청년회는 누가 핸들을 잡아도 또 누가 새롭게 탑승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끼리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길 안에 재미와 공부가 살아있다면 누구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남교당 청년회가 그런 청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 교무에게만 의지하는 청년회가 아니라 청년들끼리 서로 살리고 서로 웃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청년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원불교 공부가 참 재밌다. 신앙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원불교 마음 공부라는 것을 계속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교무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강남교당 청년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너무나 크게 체감이 되는 비유였습니다. 교무님의 제안이나 추천에 따라서 막연하게 움직이는 청년 교도들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0: 네.
1: 네. 강남교당 청년회 안에 좀 제가 속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교무님은 물론 강남교당 청년회 모든 교도분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교당생활과 즐거운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길 원음의 소리에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교무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강남교당 신중희 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무진 청춘만화.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창작성과 선물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왜 중요한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라는 건 줄을 서서 도장을 찍는 행동의 의미보다 내가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더 커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12시예요. 첫 곡은요, 아이유의 너랑 나.

0: 팀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반갑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이겠죠. 오늘은 그런 첫걸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한 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유승찬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유승찬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 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에디킴의 달링, 10cm의 스탐스탐.

에드킴의 달링, 10cm의 쓰담쓰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6월은 계절이 주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기도 하고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져서 걸음걸이마다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날이 점차 더워지면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달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 남은 날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6월에는 거창한 목표 대신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웃기, 지친 날엔 나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선물하기 같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이런 소소한 행복으로 보내다 보면 더운 여름에 강렬한 햇살도 거뜬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2부로 넘어가 있고요. 1부 끝곡으로 마이티 마우스 쏘의 랄랄라 띄워드립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역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보드카레인의 바람 불어 좋은 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87.9 MHz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은요. 레드벨벳의 환생,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레드벨벳의 환생 펀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마트 갈 때마다 과일 코너에서 서성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삭한 참외, 수박, 그리고 포도까지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기만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제철 과일, 야채를 챙겨 먹는 것만큼 나를 아끼는 확실한 방법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때 나오는 제철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건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인생도 과일을 맛보는 과정이랑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모습만 보고 골랐다가 생각보다 시큼해서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고요. 별 기대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이 번쩍 뜰 만큼 달콤할 때도 있죠. 설령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시큼 떨떠름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조각은 분명 기가 막히게 달콤할 겁니다. 우리 그 달콤한 인생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 해보자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스윗소로우의 하이파이브, 김동률의 점프.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 김동률의 점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이쯤에서 마무리해보고요. 저는 QWER 흰수염 고래 띄워드리고 3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효언니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차태현의 썸머 스토리.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엔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시간이야. 아는 분이 바나나를 선물을 해줬어. 그래서 AI에게 바나나 레시피를 추천을 받아봤는데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레시피가 있어 가져와 봤지. 바로 바나나 간장 버터 볶음밥. 이름만 들어서 놀랍지 않아? 지금부터 도전 같은 요리를 시작해보자고. 먼저 바나나를 구워줄 거야. 우선 바나나 한 개를 준비해서 0.8cm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줘. 그런 후 중불로 예열된 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을 넣고 슬라이스 한 바나나를 구워주는 거지. 굽기 정도는 한 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뒤집어 돌려가면서 구워주면 되는데 너무 오래 구우면 으깨질 수 있으니까 색 변화만 체크해줘. 구워진 바나나는 한쪽으로 밀어두고 그 옆에 밥을 200g을 넣어서 수분이 날아갈 만큼 볶아줄 거야.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다면 밥 역시 한쪽으로 밀어두고 빈 공간에 간장 한 숟가락을 넣고 끓여서 향을 올려줘. 그리고 바로 밥과 바나나를 볶아주면 돼. 이때 불은 약불로 줄이고 버터 10g을 넣어 함께 볶아줄 거야.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톡톡 뿌려서 그릇에 담아내면 끝! 방금 바나나를 썰어 구웠던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린 바나나 간장버터 볶음밥 한번 도전해 보겠소?

스탠딩 에그의 있잖아 궁금해,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바나나 간장버터 볶음밥 한번 해봤는데요. 바나나 볶음밥, 간장과 버터, 이토록 놀라운 조합은 바로 AI 추천 레시피였다고 합니다. 흰밥과 바나나가 있어 라는 문장을 넣었더니 이런 제안을 했다지 뭐예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드시는 거 맞죠? 예, 저는 한번 도전은 해보려고요. 바나나의 단맛이 좀 덜하다 싶을 땐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면서 맛을 잡아가고요. 간장을 팬에 볶는 게 향이 중요한 볶음밥에서 포인트라고 합니다. 10분이 뭡니까? 5분 안에도 만들 수 있는 초간단, 그럴듯한 한 끼로 재미까지 더해보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요.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love.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유니크 섀도우의 오늘 빨래 맑음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미꺼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치송. 오늘은요,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슈프림 팀의 슈퍼 매직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띄워드립니다. 여기부터라.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슈프림팀의 슈퍼매직,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그리고 전시회 초대권도 있는데요.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회,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전시실이고요.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시회라고 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낭만 유랑 악단의 골목, 놀이플라이의 오래전 그 멜로디.

낭만요랑악단의 골목 놀이플라이의 오래전 그 멜로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딱 중간인 수요일에 찾아온 선물 같은 공휴일이라 오늘따라 이 시간이 더 달콤하고 느긋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여유로운 휴일 오후 가벼운 옷차림에 슬리퍼를 쓱 신고 어디로? 바로 동네 투표소로 기분 좋은 발걸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일 생각보다 참 쉽고 간단합니다. 신분증 하나만 주머니에 쓱 넣어서 투표소에 다녀오시면 돼요. 저녁 6시 마감벨이 울리기 전에 우리 동네 행복한 4년을 위한 소중한 선택 오늘 꼭 투표해 주세요. Hurry up! Hurry up!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걸스데이의 Let's Go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본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욕심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내 일상의 주도권을 지키는 날입니다. 서명 김정호입니다. 최고 친구.

0: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기억하시죠? 6월 3일. 미리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찍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1차로 찍고 2차로 찍고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지만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오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꼭 참여를 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은 뭔가 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내 집 앞 교통과 대출 금리는 어떻게 바뀔지, 당장 내 일상을 결정짓는 정책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의 정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경제적 부분들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세상을 향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오늘을 응원하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색깔별로 다 있는데요. 김태현의 노래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반장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이 다들 오후 시간들 기운들 내고 계시겠지요. 오늘도 참 거시기한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예, 어느 대학교 교정에 매일 아침에 오래된 녹색 자전거를 타고 캔이랑 페트병을 젓는 예, 할아버지가 거시기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예, 참말로 그분이 그냥 거시기한 청소부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 학교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거시기한 교수님이셨다 이것입니다. 퇴임 후에 대가도 없이 수년째 매일 아침 거시기하신 거시기 이 사실을 한 종학생에서 또 새 녹색 자전거를 선물로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주 금요일을 녹색 자전거의 날로 거시기해가지고 이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교정을 청소하는 전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말로 스승이 보여준 보이지 않는 땀방울, 이게 진짜 거시기한 교육이 아니겠어요? 박우철의 동행, 권윤경 인생 역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가요 맛보기 출발합니다. 이양수의 태양처럼. 김혜정씨, 더운 날씨지만 점심 먹고 투표하고 오늘도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습니다. 창원의 변재인씨, 힘든 요즘 노래 듣고 이양과 연기를 얻고 있다고요. 덕산도 한양님 입석하셨다고요. 어서오세요.

이양수의 태양처럼이었습니다. 자, 대구에서 최영아 씨 들어오셨고요. 거창 이현수 씨, 네, 반갑습니다. 오늘 투표하는 날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하셨고요. 혜경 씨가 솔솔 부는 바람에 나무잇들이 사르락 사르락 흔들리는 소리, 새들 지저귀는 자연의 소리가 정겨운 숲길 거니면서 자연의 치 아침을 시작하고 우연 멋진 DJ의 조은영의 가요세상 듣고 있다고요. 경쾌하고 신나는 가요로 토요일을 있게 만드는 시원한 방송, 최고의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소라의 니캉 내캉이었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라고요. 대전은 30도, 시원한 조은혜 가요 세상 힘내세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화창은 무더운 투표일이라고요. 그리고 성현동 김영분 씨, 선거 특별석 우리 아파트 1층에 공부방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투표 장소로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투표하고 오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김씨야 사랑이란. 나의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김시아 사랑이란이었습니다.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팬 정모로 만날 우리들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고요. 대전에서 애들하고 주꾸미 볶음 먹으러 왔습니다. 어릴 때는 잘 따라다니다가 이젠 컸다고 싫다고 해서 겨우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서 좋았어요 하셨고요. 설습의 이성낙 씨 들어오셨습니다. 장민호의 사랑의 노래 시청하신 분 계셨고요. 사랑님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소정 한 표 하고 와서 출제 가신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오승은 대구 여자.

자, 오승은의 노래였습니다. 탤런트인데요. 대구 여자였습니다. 오랜만에 출석하신다고 오늘 많이 덥네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의 이자은 씨. 사랑님은 박진희의 사랑이 좋아. 재영인의 이사갑니다. 현강의 첫사랑 당신 신청해 주셨고요. 끝자리가 3693번님께서 사랑의 누나 주셨는데 장민호입니다. 사랑의 누나.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 혹시 살면서 저 사람이 여기 왜 하고 눈을 의심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이 글쎄 다른 브랜드 커피 가게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시는 걸 딱 마주쳤진 뭡니까?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에 놀라서 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아주 멋쩍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아니 우리 가게 머신이 지금 고장났어요. 그래서 한잔하고 싶어서요. 네. 돈가스집 사장님도 가끔은 매운 짬뽕 드시고 싶을 때가 있고 커피집 사장님도 남이 내려주는 커피가 당기는 날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쳐주는 게 미덕인데 제가 괜히 사장님 진땀 빼게 만들었나 싶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맛보기로 해서 또 우리께 어떤지 이쪽 집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 거 서로 이렇게 뭐 가서 팔아주고 또 그분도 와서 팔아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다른 미용실에 가서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헬스장 관장님이 또 다른 곳에 야식을 드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 동네 소비적 문화들이 순환이 되어야만 그 지역의 경제가 삽니다. 예. 자, 두각의 노래입니다. 사랑할 때는 언제고 박효신 사랑을 믿지 마.

가사로 만든 이야기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는다. 어떤 그리움은 한평생 가슴에 남아있고 어떤 기다림은 끝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되기도 한다. 전쟁은 총성이 멈추면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쟁은 가족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시작된 긴 기다림이었다. 어머니를 부르며 헤어진 아이는 어느새 백발이 되었고 형제를 찾아 헤매던 청년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작은 희망이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살아는 계신 건지, 얼굴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강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헤어진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만남은 더 눈물겹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세월은 흘렀지만 손을 잡는 순간 피보다 진한 가족의 정은 다시 살아난다.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랑, 못다한 세월이 한순간에 눈물이 되어 흐른다. 함께 만나야 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지금, 살아생전 다시 만나고 싶었던 이름, 목이 베어 부르지만 대답 없는 이름,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러본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보고 싶습니다.

0: 이기광의 가요 세상에서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희랑이 아빠가 희랑이 엄마 48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얘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하셨고요. 혜경 씨가 조금 늦었습니다. 언제나 사랑한다 행복해라 우리 혜경아 하시며 손편지와 용돈도 보내주시는 고마우신 저희 친정 작은아버지 85번째 생신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예, 정설아의 아름다운 강산 이순열 때문에 정해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빨리 오셨습니다. 자, 축하, 축하, 축하하고 이수진의 뜨르내로 준비합니다.

의왕의 수정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좋은 예 가요 세상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방금 퇴근해서 라디오를 켜고 목소리로 지친 몸을 달래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경 씨가 아우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됐습니다. 변정보로 만나 우리들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한다고요. 부산의 신복선 씨가 오늘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저는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청취합니다. 금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오늘 하루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방송 좋은 예 가요 세상 함께합니다. 네, 이러면서 쉬시는 거죠. 네. 자, 항룡웅의 오빠가 돌아왔다. 2부 2부 마지막 곡이고요. 3부에서 오늘 재미난 퀴즈 있는 거 아시죠?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어요. 네. 고유가 시대에 도움 되시라고 말이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드리고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립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모갯모가 사탕 드리고요.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네, 그 사연 신청곡이나 또 퀴즈에 대해서 정답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샵8970,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싹 날려버리는 시간, 청취자분들의 절대응감을 테스트하는 새로운 코너, 이름하여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네,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또 세 곡을 비빔밥처럼 잘 비볐습니다. 예,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드립니다. 아주 맛보기로 길게 드릴게요. 네, 길게. 네. 그런데 이 가사가 안 나갑니다. 예, 그 인트로 부분 연주로만 하니까 이것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딱 세 곡을 맞추신 분에게는 바로 큰 상품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야, 너무 많이 준다. 밖에 계신 분. 제가 좀 길게 주라고 그랬더니 다 주네. 뒷부분 가니까 다 알겠는데. 앞부분에는 전혀 몰랐는데. 뒤까지 가니까 딸이 딸이 딸이 딸이 딸이 아 이러니까 바로 예 벌써 보내시는 분 있나요? 어디 볼까요? 네 벌써 주시는 분들 야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물정 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에, 이번에는 이제 뭐 1차 때 음원 1차 송출은 짧다고 해도 거의 길게 내보내드렸어요. 네. 지금 벌써 감이 오신 분들 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 드리면 한 곡을 집중적으로 탁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곡을 딱 집중하고요. 아, 딱 이래야 됩니다. 세 곡 다 잡으려고 그러면 못 찾을 수 있어요. 아, 해도 너무하네. 한 문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정국 씨가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조은영 씨가 돌아왔네. 김정국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벌써 온지 네, 두 달 돼가는데. 아, 네, 두 달이죠. 군포시 이근정 씨 예, 오늘 아침 일찍 투표하고 운동장에 가서 잘하고 왔다고요. 네. 오정아 씨도 네. 그렇다면 한 분 좀 한 분 정도 보낸 분들이 없어요. 어, 네. 자, 두 번째 송출해 드립니다. 여기 길게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오 이거 아실 거예요. 자 나갑니다. 거리에 나섰다. 예, 너무 길게 가면 안 돼. 여기까지. 금방 아시겠죠? 한국은 뭐, 그냥 뭐, 알잖아요. 네? 네 한국은 네, 여러분들 쉽게 하라고, 네, 튀어나오겠어. 평국한테. 자꾸, 너무 섞어놓으니까, 어, 네. 힘들어서, 예, 바로 아시네. 근데 한국만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세 곡을 맞춰야 돼요. 네. 아, 이 노래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말이죠. 네.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일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 곡은 약간 슬로우, 정통, 트로트라고 보시면 되고, 네, 두 곡은 좀 빠른 템포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두 곡에다가 예, 정통 트로트 하나를 탁 얹어놓은 거죠. 네. 그리고 더 힌트를 드리면 애가요는 오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은 아니지. 최근은 아니고. 네. 자, 우물정 8970 네. 에,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윤영희 씨. 윤영희 씨가 정답, 일단 한 곡은. 아, 이거 드려야 되겠다. 너는 내 남자. 이건 다 알아. 다. 일단 한 곡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남자. 네. 한 곡은. 네. 두 곡을 잘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네. 한 곡만 맞추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신복순 씨도 너는 내 남자. 네. 사랑님은 평행선도 주신 분 계시고, 네. 자, 그러면, 자, 잘 들어주십시오. 요거는 길게 뭐, 가든지, 그러든지, 할게요. 세 곡 다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아시겠어요? 아니, 이 앞전에 너무 쉽다고 해서 약간 난이도를 조금 섞어봤는데 너무 잘 섞었나? 네. 다 너는 내 남자. 아니, 그 밑에 깔려있는 노래. 자, 지금부터 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갈피를 좀 잡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세 곡은 말이죠. 아, 이것까지 드리면 이게 너무 그런데 성이 뭔지 그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너는 거시기 한다라고 거시기 하고 또 한 곡은 거시기 할 때 거시기 해 뭐 그런 건데 그 성은 거시기요. 예. 또 이 너는 거시기요. 그리고 있을 때 거시기요. 뭐 이런 거시기 노래들입니다. 예. 내가 이제 뭐 갔다가 붙이고 지금 태능의 김진경 씨. 네. 이제 뭐 정답들이 그저 웃음만 하하하. 네. 야, 송효찬 씨는 오. 이 얘기 하기 전에 이분은 일단 네 정답을 쫙 보내주셨어요. 네, 야 뒤에 이제 다 들렸어요. 거의 뭐 뒤에 나갈 때는 힌트까지 드리기 전에도 네 지금 자 그러면 자 정답을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자 한 곡 한 곡씩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 알아맞히시겠지 뭐. 네. 자, 짧게 짧게 세 곡 전해 드릴게요. 정답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네, 그냥 그대로 주시면 돼요. 네. 너는 네, 그것부터 가도 되고. 네.

네. 지금 이제 노래 듣고 정답 주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럼요. 네. 이제는 다 알지요. 네, 들으시면. 있을 때 잘해. 너는 내 남자. 성은 김이요. 예. 네. 이름은 DS. 너는 내 남자는 한혜진의 노래고요. 성은 김이요는 문혁의 노래고, 있을 때 잘해는 오승근 가수의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네. 뒷부분에 부산의 신복순 씨도 이근종 씨, 예. 성은 김 이름은 DS 아닌가요? 네. 제목은 네. 성은 김이요. 그리고 부산의 신복순 씨가 있을 때 잘해 너는 내 남자 성김이여 문희옥의 한혜진의 오승근의 노래 다 적어주시면서 나중에 야 맞추는 분은 대단하십니다. 네, 본인도 맞추셨어요. 한현수 씨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쭉 최경 씨도 예 주셨고요. 뭐 정답 나중에 주셨는데 예, 충남 소산의 유상욱 씨는 멋진 인생 천년지기 검정고무신 신청곡을 주셨고요. 최영아 씨도 있을 때 잘해 너는 내 남자 성김이 쭉 주셨는데 예, 제일 처음에 어려울 때 주셨던 분들에게 인천의 장용희 씨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예, 먼저 주셨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어려울 때 송요찬 씨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다른 분들 다 못 맞추고 한 곡을 적을 때 이분은 세 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저 홍보를 위해서 맨날 주파수 고지까지 해주시는 분인데 송요찬 씨하고요. 김진경 씨 태능에 네, 이 두 분에게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한동엽의 검정고무신입니다.

문자창에 아주 불이 났어요. 뭐 이제 보내주셔봐야 소용없어요. 다 나갔잖아요. 노래가 다 나갔습니다. 정답을 다 직결했는데 오늘 세 곡 성은 김이요. 너는 내 남자 있을 때 잘해. 이걸 다 맞히시는군요. 야, 그 저 인트로 부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마 레이더를 하나씩 달고 계시나 봐요. 네. 세 곡 다 맞으신 영광의 주인공들 두 분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주셨는데 어려울 때 주셨던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원하게 드립니다. 네. 주소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선물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박진희의 사랑이 좋아 전해드리고요. 4부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4부에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 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 100원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김범룡의 인생길.

이번 주는 어려웠으면 다음 주는 꼭 도전하셔서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맞추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처음 오신 분들 우대합니다. 같은 정답자면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 드리니까요.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부안의 민호 씨가요. 이야, 임영고시보다 더 힘드네요. 네. 예. 여기서 당첨되어보는 게 소원인데 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언젠가는 금방 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가 집에서 세상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강문경의 순정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선정한 곡 올려주시면 꾸벅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님께서 한윤수 님이 이찬원의 밥 한번 먹자 조성모의 다짐 주셨고요. 박동우 씨가 맑고 밝고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조항재 옹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강혜연의 왔다야 왔다야 예 그리고 강문경의 순정까지 듣겠습니다.

심홍순 씨가 감사합니다. 구북하셨고요. 부산의 김창석 씨가 신청곡 올려봅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네, 순정이 나갔잖아요. 네. 박우철의 물처럼 바람처럼 네, 신승태의 사랑불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팬 정모로 만날 마음이시다고. 그래요. 신청곡 계속 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한소리의 세월열차 하고요. 김연의 힐링의 바람 계속해서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드디어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자, 봉사하시기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죠. 오늘 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과 되신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또 응원할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응원의 박수를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자, 또 승자의 노래죠. 네, 나래 담쟁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선생님, 감사합니다.
4: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5: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6: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리죠.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오늘 법문은 엄불교 대종경 유흥풍 21장 말씀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0: S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원음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짝임들 보드라운 빛 깜빡이는 가로등 소나비 볼트가 오면 어때 전화긴 끊기 싫어 3시간 51분 귀 빨개지게 웃긴 기록 4시간이 다 돼가도 구분이 안 가시계를 봐요 87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제5의 계절이라는 장마철은 자동차 관리나 운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시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낮이라 하더라도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많은 계절인데요. 주차 장소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상습 침수 지역은 장기 주차를 피해야 되겠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이 출구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침수된 차는 물에 빠진 컴퓨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바퀴 이상 물이 잠겼다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침수된 차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오일류나 냉각수, 연료도 교환해야 하고 각종 배선도 커넥터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은 뒤 말려주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전문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꽃밭이 아름다운 이유도 각기 다양한 꽃들이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살아가기에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진정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다양함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가 되고 하나됨 속에 다양함이 공존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의 일꾼들이 새로 뽑힌 오늘, 우리 모두 이제는 편가르기를 멈추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신형원의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였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지요. 김밥이 맛있는 이유도 여러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요? 원불교에서는 동그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천지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동그란 일원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지역사회의 새 일꾼들이 뽑힌 오늘 우리 종교인들부터 서로 다른 믿음 그리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멋진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 외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종교인이라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아, 그런데 지난 2024년에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승소해 출교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성소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일까요? 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전 빈들공동체 교회의 남재영 목사님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4: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방금 전 6시를 기해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아닐까? 이를 위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선거 국면을 끝내고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상대를 미워했던 마음을 사랑으로 돌리고 여야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돌리고 모두가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네, 그동안 선거 국면에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와 또 상대 진영을 미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자, 오늘은 미워하지 말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요훈 품에는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미움은 미움을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유교의 공자님은 미움이 없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오해와 미움을 깨끗이 씻어내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기독교 경전 요한 1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미움은 상처를 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제 손으로 제 가지를 꺾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이들을 베어버린다. 서양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미움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법어 운심편에는 미움은 미움으로 돌아온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해야 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니라. 과거에는 인과가 시간과 공간을 두고 먼 인연으로 찾아와 해원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두지 않고 가까운 인연으로 찾아오게 되므로 해원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으니 오직 달게 받을 뿐 갚지는 말라. 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어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동그란 이론사항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음악으로 정재형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국보 제32호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불교 경전을 종합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16년간의 대역사 끝에 간행되었으며 판수가 8만여 개에 8만 4천 개의 경전 말씀이 실려 있어 이것의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바냐바라 밀다심경, 2번 팔만 대장경.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호국, 불교라고도 하듯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불교가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도 이 신앙의 힘으로, 예,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곧 또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한 퀴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소수자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종교인이라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난 2024년에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승소해 출교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성소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일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전 빈들공동체의 남재영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오경숙 PD님.
1: 예, 반갑습니다.
2: 네, 원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네. 잘 지내셨습니까?
2: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1: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님과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네. 2016년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터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었죠.
2: 예, 예.
1: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2: 아,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1: 예.
2: 그 역할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 비정규직 문제 노조법 23조 개정본부 거기에 이제 종교인 대표로 들어가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켰잖아요.
1: 네.
2: 예.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빼앗긴 노동 상권을 다시 이렇게 찾아주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지난해에 그 운동본부 이제 해체하고, 그 이후에는 뭐 비정규직 관련해서 활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주로 대전 지역에서 그 이웃 종교인들과도 협력해서 뭐 지역사회의 다양한 또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죠?
2: 예, 예, 예.
1: 예. 그래서 전에 우리 대전에 한 교무님과 이제 또 목사님의 어떤 그런 또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 예.
1: 자, 이렇게 우리 남재영 목사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 그 지난 2024년에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가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2024년 6월 1일 날 서울의 그 케어 축제에 저희들이 이제 동료 목회자들과 같이 참여하고 축복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달쯤 뒤에 이제 7월 6일 날 대전에서 대전 처음으로 이 저희들의 대전 케어 축제 그 열렸어요.
1: 예.
2: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부스도 설치하고 또 동성애자들에 관한 존엄에 관한 어떤 그런 자료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감리교안에 동성애 그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고소를 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 5일 날 제가 출교를 당하게 됐죠.
1: 예, 예.
2: 그리고 12월 26일 날 2024년입니다. 이게 다. 제가 교단 재판, 원래 연회에서 우리가 남부연회라고 하는데, 연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회에서 출교를, 재판을 해서 출교를 당하면은 총회로 이렇게 가서 총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총회 재판을 가지 않았어요.
1: 네.
2: 그리고 12월 26일 날 이제 사회재판에 출교 무효소송을 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같이 냈는데, 혈육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이제 다시 담임 목사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번 5월 28일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출교 무효 소송에서 제가 출교 무효를 얻어낸 거지요.
1: 네.
2: 재판부가 출교가 무효라고 그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네. 그 한평생 목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고 또 기도를 해오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을 때의 그 심정은 좀 어떠셨을까요?
2: 저는 그 출교 우리가 이제 저보다 먼저 이동한 목사가 출교됐잖아요.
1: 예, 예.
2: 후배 목사인데 이 이동한 목사가 출교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한 목사의 그 출교가 부당하다. 그리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목사는 이 축복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인데
1: 네.
2: 목사가 축복, 예를 들어 누구에게 축복을 했다 해서 그 축복이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영혼을 가진 동성애자들도 영혼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1: 네.
2: 영혼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거 통해서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항의의 뜻도 있었죠.
1: 네.
2: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출교가 당하면서 그 순간에 정말 이 흐린 물에서 아주 맑은 물로 탁 떨어지는 같은 그 시원함이 있었어요.
1: 예.
2: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1: 아하.
2: 왜냐 이러면 한국 교회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 극우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지난번에 뭐 정강훈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소년보라고 하는 그 목사까지 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뭐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었잖아요. 저는 이건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네.
2: 그런 교회로부터 내가 출교를 당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지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문제가 많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남재형 목사님 같은 분을 출교 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저로서는 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도리니까
1: 예.
2: 네, 도리를 다 했을 뿐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가 이제 점점 이제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2: 그렇죠.
1: 반대로 네. 더 이렇게 반대하는 예,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 네.
1: 자 그래서 예 법원의 네. 이 판결 내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 아, 법원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됐든 그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 교회 재판이 문제가 많았어요. 절차라든지 또 지켜야 될 법태두리 안에서 우리 감리교가 정해져 있는 법태두리 재판법 태두리 안에서 지켜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재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지키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제가 기소가 당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소를 당했는지 기소장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기소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네.
2: 기소장도 보내주지 않고 이런 어떤 절차의 문제가 이제 크다라고 이제 법원은 봤고 두 번째는 설령 뭐 감리교의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생을 목회해왔고 또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출교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권리나 일반 상식에서 이건 너무 과중하다라고 해서 이제 출교 무효 판결을 내린 거예요.
1: 네. 그 이제 이전에 이동환 목사님도 그렇고요.
2: 이제 네.
1: 감리교시잖아요.
2: 예. 네.
1: 다른 개신교 교단들보다 이 감리교가 더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나요?
2: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이러면 감리교의 창시자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인데 그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미 동성애자 감옥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찾아가서 그 동성애자를 우리가 목회적으로 케어하고 그를 품고 그랬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이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이 감리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각,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존중해 줬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 이제 2007년 이후에 갑자기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 포비아 문제, 동성애 공포감 이런 것들을 혐오를 조장하니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기가 눌려, 눌려가지고 제대로 또 동생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 혐오감의 이 아바타처럼 사로잡혀가지고 감리교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3: 예.
2: 그래서 원래 감리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감리교가 자기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어요.
3: 예. 그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종종 출연해 주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2: 네. 네,
3: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웃 종교와도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2: 네.
3: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2: 네.
3: 그 성소수자들도 그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2: 네. 예,
3: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그 이제 출교 처분을 한 그 판결을 한 목사님들은 이제 성소수자들이 교회에 오면 이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성소수자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본 거 교회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3: 아 예.
2: 네, 왜냐하면은 교회가 그 죄인이다. 성소수자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와서 성소수자들은 자기를 감추게 되고 못 견디면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3: 아니 그
2: 그렇게 되고
3: 개신교 뭐,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의뢰했던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히 또 개신교가 다른 종단은 동성애 혐오나 이런 것도 하지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데
3: 예. 예.
2: 개신교는 뭐 거룩한 방파제라고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동성애 문제에 그냥 많은 교인들이 뭐

0: 결국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이죠. 네. 그런데 동성애를 사랑했다고 해서 그걸 정죄, 사랑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혐오는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 동성애를 혐오하고 동성애를 차별하고 이거는 기독교의 본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누구도 차별하죠. 그 당시 예수님이 이를테면은 그 역사에 살아계시던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0: 네.
1: 그 나병 환자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퇴출이 됐어요. 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나병 환자가 됐다고.
0: 네.
1: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들어갈 수, 구성원이 될 수가 이제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품어서 그 병도 고쳐주시고,
0: 아.
1: 그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0: 예.
1: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차별과 그 무시와 억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종교에 가면 네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종교를 찾는데 예 앞으로 더 포용적인 우리 또 종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 예.
0: 그 목사님께서 최근 그 퇴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예, 예.
0: 자 마지막으로 평생 목사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 또 세상의 종교인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기독교는 딱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2세기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지극히 작은 자들, 이를테면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숙인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제 가슴에 이렇게 이제 품고 살아왔고요. 제가, 물론 저도 이제 뭐 종교인 평화회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 종교랑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은 그래요. 다 세상의 평화 그리고 세상의 화해 혐오보다는 사랑 이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종교인들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로 가지고 어떤 자기 세를 이를테면 과시하고 광장에 나와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반상식적인 이런 걸 떠드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종교인들은 정말 이 세상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람됨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0: 네.
1: 저는 교회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정말 바로 서면은 세상이 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세상을 맑게 하는데 저는 종교인들이 더 분발하고 또 더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목사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예. 이제 그 퇴임을 좀 하셨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삶을 또 사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서 또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1: 네,
0: 여기까지
1: 감사합니다.
0: 예 말씀 듣겠습니다.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러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박승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평등과 행복한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박동호 신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본불교 인권위원회 정상덕 규모입니다. 우리는 크게 서로 하나로 이어진 존재들입니다. 함께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탈만 대장경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탈만 대장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월 6일은 현충일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현재 국보제 3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팔만대장경에서 대장경은 경전의 종류인 경, 율, 논을 말합니다. 즉 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인데요. 팔만대장경은 16년간의 대역사 끝에 간행되었으며 판수가 8만여 개에 8만 4천 개의 경전 말씀이 실려 있어 8만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고려가 불교 국가였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불교 신자였으므로 민심을 모으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최씨 무신 정권은 먼저 대장동암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제작을 시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절을 세 번씩 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고 수천만 개의 글자가 하나같이 그 새김이 고르고 잘못된 글자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거란, 여진, 일본의 불교 경전까지 두루 모아 정리했기 때문에 현지에는 없어진 중국이나 거란의 대장경 내용도 담겨 있고요. 오늘날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으로 팔만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경전인 팔만대장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정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주는 이가 받는 이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내일 이사 때문에 오늘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는 이가 받는 이가 되고 받는 이가 주는 이가 되고 네, 그것이 세상의 상돈이라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뒷번호 5102 쓰시는 분 우리 부안에서 민호 선생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아내가 얼마 전 병원에도 가지 않고 동네 할머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택 때문에 새끼줄에 숫덩이와 고추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서른 살을 앞두고 있고 아기 아빠가 된 걸 보면요. 그 누구보다 축하받고 싶어서 우리 둥둥 저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왠지 죄송스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제야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진작 문자를 보내주시죠. 우리 민호 선생님 아빠가 되셨군요. 아 이거 정말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고 동네에서 어르신들께 정말 잘하는 청년이고 한데 결혼했다는 소식을 지난해 전해주셨는데 아기 아빠가 되셨군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LMB 싱어즈입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네,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정율 스님이 부르는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량성 지자보니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흔히들 그러죠. 이 선거를 가리켜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하죠. 가장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민주주의의 열매가 바로 선거라는 뜻이잖아요. 또 그 꽃을 피우는 힘이 바로 우리들의 아주 소중한 이 한 표, 즉 투표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투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또 우리의 정말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모두 모두 오늘 투표 잘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우리가 던진 이 한 표가요. 내일의 밝은 희망으로 다시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입니다. 이성애예요. 사랑의 오두막집.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깨운.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투표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었죠.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은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무척 뛰어난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대요.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세상 말입니다. 그냥 이게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의 평생에 걸쳐 흘려온 땀방울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 강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서 행사하신 소중한 한 표, 이 한 표야말로 우리나라의 산 역사이자 또 깊은 연륜과 지혜가 담겨진 정말 가장 무게감 있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제 지금 이 시각 7시가 좀 넘었으니까요. 각 방송국마다 출구조사 한창 발표하고 있겠고 또 개표하느라고 분주하겠죠. 오늘 밤에는 전국 곳곳에서 당선의 기쁨과 또 노력했지만 애석하게도 낙선한 안타까움이 같이 전해지겠죠. 모쪼록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의 이 선택이 반드시 내일의 밝은 희망으로 이어져서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렇게 든든한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이 우리 자라나는 자식들, 후배들, 후손들에게 정말 멋진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물려졌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물려질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3, 4부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축제 기분으로 통기타 라이브 신청곡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많이 계세요. 일찍부터 자리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기쁘고 좋네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부터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짠이리의 희망가를 한곡 준비해봤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같이 듣죠.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치러진 선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인 조금 전 오후 6시 20분쯤부터 시작이 됐고요. 첫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30분 전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당선 윤곽은 조금 더 늦게 드러나겠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의 경우 오늘 밤 자정을 전후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나 비례 당선자의 결과는 내일 새벽 3시에서 4시쯤 당락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경북과 전남, 광주 등은 비교적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접전지의 경우엔 새벽 3시에서 4시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2024년 총선부터 도입된 수검표 절차로 인해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개표 시간이 다소 길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부터 폭염주의보 및 경보에 이어 특보체계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선 전화와 방문 등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 및 경보 시 매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 시엔 매일 2회로 늘립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까지 폭염 기간엔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는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에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 인근에서는 무더위 쉼터와 응급 잠자리를 운영하고 얼음물과 냉방 매트 등 냉방 물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졌는데요.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에 소나기가 쏟아진 뒤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와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7도, 대구는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 주말과 휴일까지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재란의 사랑의 창가, 그리고 여운의 호반에 남긴 사랑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저희가 그 방송 타이틀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 말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예. 줄여서 아인, 이렇게 MG스러운 줄임 이름도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찐 애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들 그 선거 관련해서 인사들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일찍부터 앞자리에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우리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은 선거 투표 장소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일찍 갔는데도 그냥 다른 동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소중한 투표 일찍 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김영부님 소중한 한 표의 행사를 문자로 주셨고요. 그리고 투표하고 나서 오늘 밀면 드셨다고 부산 은하수님. 아, 밀면 저 진짜 좋아하는데 부산 본토니까 더 맛있겠죠. 오늘 오후에 선거하고 볼일 보고 나서 너무 더워가지고요 시원한 밀면 먹고 왔습니다. 아, 오늘 기다리는 라이브도 있네요. 이렇게 기대감과 함께 고맙습니다. 또 대구 북구 서화종님도 오늘 오전에 투표하고 오늘 생방송 하신다고 그래서 대문 열어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라이브까지 한다니까요. 오늘 맞아요. 우리 대구 윤형준님이 청해 주신 일찍부터 와 계세요. 지금 오늘 라이브 듣기 위해서 일찍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윤형준님도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전우가 남긴 한마디. 또 전주에 계신 우리 현동수님도 청해 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같이 오늘 첫 곡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렇게, 왜냐하면 또 호국 보훈의 달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전투표를 일찍 했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우리 현동수님 문자 주셨네요. 아유, 다들 그냥 분주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죠. 우리 강남에 살고 계신 서풍구님이 청해 주신 남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기다려지는 방송입니다. 아름다운 인생하고 인연이 되어서 너무 즐겁고요. 아 그리고 누가 당선되든지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죠.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건 알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라이브 신청곡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잘 받아서 예, 오늘 들려드릴 수 있는 거 또 다음 주로 미루는 거 그다음 주로 미룰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잘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아 우리 라이브 카페가 이렇게 이제 그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도 와주셨어요. 오늘 같은 날도 아인이 좋아 발길 손길 채널 고정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채원 기사님 좋아하시는 통기타 라이브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사 짓는 우리 농부의 아들님 수요 생생 라이브 있는데 녹방 아니겠죠? 하시면서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모내기 하려고 로타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논두렁 제초 작업까지 하니 짬이 나질 않네요.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모내기가 끝날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쉬엄쉬엄 하셔야지 되는데 그죠? 아,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랑의 떠나는 여인이고요. 대구 최영화님의 신청곡으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광고하기 좋

김정의 앵더나무 처녀 들으시면서 아름다운 인생 2부 같이 오셨습니다. 가시돋친 장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지난 방송 때 저 변산의 민호님이 방송 들으면서 앵두 익어 가지고 그거 따서 먹고 있다고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빨갛게 익은 예쁜 앵두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마침 또 문자 주셨어요. 논농사 지금 중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논농사 짓고 나머지는 다른 분이 좀 맡아서 했으면 해서 내놔도 시골에 그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지금도 방송 들으면서 뭐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찾아주셨네요. 아유 애쓰십니다 우리 민호님. 방송 끝까지 끝까지 하면 안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에 없어가지고 다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큰 농사는 짓기가 어렵고, 이앙기나 뭐 경운기 이렇게 또 농사 기계를 조작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동네 집 앞에 마을에 텃밭이나 이렇게 조그만 거나 조금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키우고 하시는 거지 큰 농사는 못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자연과 함께 인생을 향유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그 정치하시는 우리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고 하실 거예요. 이번에 뽑히신 분들은 그런 정책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 오셨어요. 오늘 진행자님의 다정한 목소리 또 라이브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와 함께 고맙습니다, 이자은님. 우리 달성군,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평강공주님도 오늘 방송과 함께하니까 기분 좋다고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19년 전부터 듣기만 하다가 이제야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73년째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토박이에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좀 하고 다음부터 노래도 신청하고 사연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뒷번호 8780 쓰시네요. 다음번에는 성함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함을 이렇게 호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가까워지잖아. 이름을 번호로 몇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함을 서로 주고받고 알고 그러면 지역도 그렇고 더 가까워지니까 다음에는 신청곡과 사연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에서 김창성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저 창성님은 요 시간대 항상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산 원음방송 4시 프로가 이제는 서울 본방에서 송출하는 방송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네. 네. 서울 본방에서 나오는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지역 방송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노래 좀 들을까요? 두 곡의 노래인데요. 성북동에 계신 우리 배용준님의 신청곡입니다. 매일매일 출석은 나의 하루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문자 주고받고 노래 듣는 시간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즐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박영진의 풍년고향과 함께 사연 주셨고요. 또 우리 말구노스님, 오늘 애청자님들 진행자님 투표 잘하셨나요? 이제는 아인에서 옛 가요를 신나게 즐겨보는 일만 남았죠. 오기택의 사나이 길 이어집니다.

저도 풍년고향 신청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렸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 통화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준님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래 들어야지 하는데 그 노래가 탁 나오면 그렇게 찌릿하고 기분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하죠. 오늘도 출석입니다. 라이브 음악이 기대가 돼요. 인천 도건님도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의 제 나이보다 젊었을 때 애창하셨던 노래를 한번 신청합니다. 우리 뒷번호 8555 쓰시는 청취자신데요. 와, 김용만의 청춘의 꿈이 아버님의 애창곡이셨대요. 오, 그렇군요. 들으면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까요? 예. 네. 그리고 과천에 계신 손대식님도 오셨어요. 네. 박지연의 추나추동을 청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들꽃님 사연 하나만 소개하고 음악 좀 듣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다들 하셨나요? 저는 12시쯤에 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 즐거운 시간 함께 할게요. 오늘 통기타 라이브 신나는 시간 미리미리 응원하고요. 나미 씨의 노래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요새 들꽃님이 신청곡 연령층이 좀 낮아지셨어요. 예, 젊은 노래들을 많이 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쉬지도 못하고 생방에 해주시니까 더없이 고맙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들꽃님. 그러면 청해주신 노래 김영만의 청춘의 꿈 그리고 박지연의 추나 추동 이어서 듣고 오죠.

아, 숨어오는 바람소리님께서 청해 주신 전영의 서울 야곱까지 쭉 이어서 들었습니다. 저도 3부 즐기려고 일찍 출석했어요. 아이님들 한평 행사는 다 하셨겠죠. 이렇게 숨어오는 바람소리님이 또 인사를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김용만의 청춘의 꿈 아버님을 떠올리면서 청해 주신 우리 뒷번호 8555 쓰시는 청취자님,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쥐하면서 부르시던 생각에 또르르 눈물이 흘렀다고요. 아, 그리움에 아버지 생각에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하죠.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예, 우리 저 2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3부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 같이 할 시간이 됐어요. 예. 그 대구 북구 서화종님께서 오늘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사실 청해 주셨는데 김세연의 사랑하는 마음 오늘은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 아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무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0: 아빠의 일은 끝난 것 같군.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1: 빨리 어른이 돼.
0: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

농부의 아들 한상문님께서 청해 주신 최보람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여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를 다들 좋아하시네요. 아 지금 흐르는 이 곡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기서도 들을 수가 있네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해주신 대구 북구의 서화정님 그리고 대구 북구 역시 같은 대구 북구입니다. 윤영준님도 와 Life Self Will Let You Go Let You Know 와 이 노래 원곡에 예,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이게 배우 안소니 퀸과 꼬마죠. 찰리가 부른 예, 그 노래잖아요. 듀엣. 근데 최불암 배우와 정여진 어린이가 또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아,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인천 왕 애청자님도 오늘 아홉 번째 지방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더 살기 좋게 이루기 위한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결과가 아닐까요 해주셨고요. 임영남님도 저는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선택을 하고 지금 출근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뒀던 인물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투표들 하셨죠?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다들 오늘 하루를 열심히 보내셨습니다. 3부 신청곡 퍼레이드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오물정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박수 문자 그리고 응원의 문자 사연 문자 신청곡 문자 기다리면서 지금 시각은 8시 6분 1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의 신청곡과 박수 문자가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입니다. 와, 전국에서 많은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산 테이블에 계신 우리 들꽃님, 3부 시작 큐 이렇게 큐사인 주셨고요. 네, 같은 부산이십니다. 우리 구경옥님, 웰컴 투 라이브 시간입니다. 박수 박수. 행복한 음악 시간, 행복한 아이는 오늘도 기대가 뿜뿜입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담아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첫 곡으로 6월에 이제 첫 번째 라이브 시간이잖아요. 우리 대구에 살고 계신 우리 윤형준 대대장님, 네, 그리고 어제 또 전주의 현동수님도 청해 주신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특별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그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우리 김창석, 예, 김창식, 예, 애청자께서 감나무골 나훈아의 목소리로 청해 주셨습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 그리고 우리 김창식이 아니라 김창성님이십니다. 네. 감나무골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짝짝짝. 우리 전주 현동수님, 또 부산의 김창성님, 네, 화이팅! 만세! 윤영준님, 고맙습니다. 충성! 어우, 제가 대대장님에게 충성 인사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인천 도건님도 최고입니다. 전주 현동수님은 감나무골은 저의 애창곡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들꽃님, 와, 이보다 더 잘 부를 수가 있나요? 국보급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보이스가 멋지네요. 구경옥님, 씩씩한 군인 아저씨들 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연상시켜집니다. 하면서 우리 7학년 이상 되시는 우리 애청자 번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럼요. 예.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의 영광과 평화와 번영은 모두 우리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 세대의 피와 땀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예,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진짜 찐 예, 가요죠. 옛가요 코너인데요. 오늘은 부산의 은하수님이 지지난주에 청해 주셨는데 2주가 2월이 됐습니다. 제가 예, 많이 기다리셨죠? 예. 비나리는 호남선 손인호 가수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즐겨주세요.

논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금 있는 논을 좀 남들한테 이렇게 좀 내놓을까 생각하는데 젊은이가 없어가지고 농사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숨을 토로해 주시는 우리 변산의 민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농사일은. 해가 떨어졌으니까 어두우니까 해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농사일은. 고생 많았습니다. 청해 주신 비 내리는 삼랑진 박재용의 목소리였죠. 이 노래 수고하셨다고 응원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비 내리는이 아니라 비 나리는이라고 시적 표현이죠. 소니노의 노래는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고요. 2주를 기다려주신 은하수님이 오셨습니다. 와 라이브가 역시 너무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저장하셨어요. 네, 꼭꼭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도건님도 짝짝짝. 우리 금치영 기사님은 오늘도 껍벅 넘어가셨습니다. 아주 그냥 나를 그냥 하시면서. 대구 북구 주순이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짝짝짝 통기타 소리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만의 힐링이지요. 예, 감사하다고 인사 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인천 왕 애청자님 까랑까랑하면서도 구성진 보컬이 시원한 콜라 한잔 마시는 그런 기분이네요. 노래의 여운이 오래도록 진하게 남을 것만 같습니다. 열창이 너무 좋았어요. 인천 왕 애청자님 응원의 글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모두 모두 고맙고요. 또 우리 윤영광 기사님도 출석해 주셨고 검은 그림자님도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네, 오늘 DJ 통키타 라이드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그 신청곡 퍼레이드인데요. 이제 사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노래들을 제가 탁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못 전해드린 노래들도 막 있고 해가지고 약간 섞이는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제가 열심히 잘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4부에서도 제가 들려드릴 노래가 남아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영남님의 신청곡 박재련의 님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이어서 4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그 다음에 DJ의 통기타 라이브가 어우러지는 신청곡 퍼레이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 너무 멋지다고 최고입니다. 박수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주셨고요. 또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도 라이브 기타 멋집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김영부님. 또 들꽃님도 너무 좋습니다. 손대식님 짝짝짝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들을 주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대구에 살고 계신 주순이님께서 이수미의 여고 시절 오늘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주순이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삼성동에 살고 계신 우리 박은자님, 대장금님이십니다. 음식을 엄청 잘하시고요. 맛깔스럽게. 사실 맛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보내주시는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먹고 싶을 정도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맛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신, 박장근님 별명이 우리 박은자님이 청해 주신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오늘은 제가 구수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천마을 선생님에 이어서 금산 아가씨였습니다. 온 지역의 아가씨들은 다 소개가 되는 것 같네요. 김하정의 목소리였고요. 오늘 두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평강공주님 그리고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천마을 선생님 어렵네요 이 노래가. 그때 제가 불러봤는데 이미자 가수의 노래 어려웠어요. 쉬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선마을 선생님 신청하신 박은자님 혹시 대구에 있는 달성중학교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송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 네, 오늘 당사자께서 지금 아직 출두를 안 하셔서 오셨으면 제가 여쭤봤을 텐데. 네. 인천 도고님 음색이 정말 보물이네요. 최고 짝입니다. 대구 북구 주순이님 아름다운 인생 혹시 제주도에도 나오나요?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날 제주도 가는데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행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제주도 편하게 다녀오시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라디오가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파수를 몰라도 되고요. 라디오가 없어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 요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겠으면 우리 자녀분이냐 아니면 손주 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면 바로 다운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라디오가 없어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순이님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주순이님 청해주신 이수미의 여고 시절 그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린다고 약속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플 받으셔가지고. 네. 들꽃님도 와 섬마을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잘 들을게요. 기립박수합니다. 짝짝짝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 주에 제가 요 라이브 시간에 네 곡의 노래를 라이브로 전해드리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컨셉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70년대 좀 그 트로트로의 약간 그런 가요도 전해드리고 또 50년대 40년대 50년대 아주 옛 가요도 전해드리고 70년대 포크송도 전해드리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인천에 계신 우리 왕 애청자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라이브로는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정훈이 가수가 불렀고 김추자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불렀죠. 대곡입니다. 대곡. 바로 무인도. 네. 이거 우리 진행자가 이 노래 부를 수 있어? 이렇게 네,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윤한기였고요. 정원의 무작정 걷고 싶어까지 김치자의 무인도 라이브에 이어서 쭉 전해드리면서 2시간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응원의 박수 문자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소개를 못해요. 뜨거운 박수와 함성 감사드리고요. 요 분위기를 그대로 모아서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필원의 약속이 오늘 끝곡입니다. 우리 남양주의 이경수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고유한 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버릇 가운데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훌륭한 습관도 있고 타인들이 몰랐으면 하는 부끄러운 허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행실은 내 몸에 더 많이 배웠으면 하고 어긋난 습관은 하루빨리 바로잡았으면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관성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사소한 결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거든 미루지 말고 즉각 고쳐나가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그 성찰의 길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김희진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사소한 일상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일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긍정적인 버릇이 몸에 배어 있다면 앞길이 탄탄하게 열릴 것이고 어긋난 타성이 가득하다면 삶의 여정마다 자주 제동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미미한 몸짓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릇된 행실이라면 자칫 그 잘못들이 안팎으로 누적돼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30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을 쓰라. 무엇이든 싹이 틀 때는 바로잡기가 수월하지만 이미 거목처럼 자라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하루 속에서 조그마한 빈틈이나 결점이 자각되거든 비록 사소한 일이라 여겨질지라도 방치하지 않고 늘 그 즉시 바른 길로 돌려세우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대한 죄업의 파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진정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19장 중생이 병들매,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성가 117장 위대할 사 이탑 이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타성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향을 지혜롭게 가꾸어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로 승화시키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릇된 버릇을 끊어내지 못해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몸짓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어떤 성품을 길러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레 결을 고르는 말씨를 지닌 사람은 언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나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중함 없이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무심코 튀어나온 실언으로 인해 커다란 낭패를 겪게 되죠. 대종사님께서는 선한 일에는 습관이 들기 어렵고 악한 일에는 물들기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찾아올 거대한 과오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소한 걸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지닌 마음의 빈틈은 무엇이며 그것을 맑게 돌려세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실천을 시작해야 할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낙원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응준 교무의 사랑합니다, 졸 오스트로퍼의 당신의 꿈은 진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을 쓰라. 무엇이든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익숙해지면 이내 그 마음에 무뎌지게 되듯이 사소한 과오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죄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고 미미한 틈이라 하여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성을 깨뜨리고 싶다면 그와 상반되는 맑은 버릇을 길러내라는 격언처럼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 즉시 바르게 돌려세우는 선업의 타성을 들이면 우리는 삶 속에 더 많은 훌륭한 습관들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의 행실을 촘촘히 살펴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발견된다면 결코 미루지 않고 즉각 고쳐나가는 공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유심결에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심결에서는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것도 불증의 원인이 되는데, 한번 가지고 믿음이 생기거나 뭐 받아들일 그런 마음은 없는데,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것으로 그 부처님의 종자가 된다. 그 설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데 무슨 힘이 그렇게 있을 거냐? 여기서 계속해서 한 오늘 한 한두 시간을 한 것도 22시간을 남은 일을 하면 이것이 없어질 것 같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하니까. 3번, 2번이 무슨 행동과 마음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한 것이 불종의 인연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전에 72살 먹은 노인이 운동하는데 체육관을 가가지고 요새 말하는 그 뭐죠 저기 몸을 이렇게 타는 거 뭐라고 하시나요? 그 체육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 미스터처럼 미스터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72세 되신 할머니가 오늘 가서 뭐 젊은이만큼 못하니 조금 하고 오고 내일 조금 하고 오고 그럼 오늘은 주로 팔 운동을 많이 했다. 내일은 다리 운동을 한다.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운동을 해. 오늘도 한 시간, 또한 시간에서 한 2년을 처음에 한 시간씩 두세 달 하다 두 시간 하겠죠? 또 지나서 얼마 하고, 그래요. 그럼 한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한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하는데 그 했던 것이 그러면 10분 하고 쉬고 해서 한 시간 하면 24시간인데 나머지 다른 일을 하잖아요.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다른 일을 하는데 그럼 아까 한 시간 한 것이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한 것이 이 몸에 남아 있냐. 남아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가서 1등을 했어, 할머니가.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못 가면 이렇게 물병을 들고 이렇게 해라, 뭐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려라, 허리를 뭐 이렇게 굽혔다 펴라, 목을, 저도 이제 목을 자꾸 돌려라, 한번 돌리고 두번 돌리고 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을 뿐이라 시간이 가면 이것이 쌓여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여기 근육이 발달하고, 다리 운동을 어떻게 하면 거기가 발달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불을 하든지, 경을 이제 독경을 해. 독경을. 아까 경을 읽어요. 그럼 아까 제가 신타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50분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한번 하시고 두번 하시고, 그래서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4년 하니까, 50번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안 하던 사람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하시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안 하면 좀 불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하고 두번한 것이 쌓여서 50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종자에 될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런 법문학 한번딱 지나가는데, 그것이 종자가 한 번이 남아있어요. 어딘가. 두번 두고 10번쯤 들으면 그것이 조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져요. 또 친근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하니까 이한 번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입정을 법회 시간에 잠깐에도 이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근데 그것이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걸 느끼지는 못하는데 오래 하고 보면 그것이 힘이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느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공부할 때 아이고 이 법회 시간에 잠깐 이거 하고 또 죽비치는데 무슨 그 힘이 있냐? 근데 그것이 1년을 계속 52회를 법회를 출석한 사람하고 그렇게밖에 안 하고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해도 또 2년 하고 3년 한 사람하고 띄엄띄엄 한 1년에서 10번쯤 나오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2, 3년 하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사람 자체가 차이가 나요. 본인도 앉아있으면 입정이 죽비치면 빨리 돌아올 거야, 아마. 그전에는 집 생각하고 뭔 생각 막 하는데 그다음부터 한 3, 4년 다니면 입정은 그냥 조용해지잖아. 딱 조용해지고 자기도 달라져. 그래서 한번 귀로 지나가고 한번 생각하는 것이 듣고 믿음이 한번 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종자에 인연이 돼서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인연인자 원인. 그 씨앗이라는 얘기죠. 과는 열매고. 원인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 원인은 한번 듣는 거죠. 한 번. 그것이 어느 구석이라도 남아 있을 거예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음을 냈지 않으더라도 그것이 불종의 원인이 된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엊그저께 저기 그 뉴스를 들으니까, 아니 어젠가 근데 제가 그 야구 선수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한국에서 모든 면 투수인데 굉장히 잘해서 모든 면에 성적을 많이 냈는데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무엇을 한번 했어요, 한 번. 노름인가, 그걸. 한번 하고 말았는데 나는 이것만 하고 말까도 했는데 다음에 생각이 또한번 해. 또한번 해.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커져.
한 번 그 친구와 같이 가서 한 것이

2년이 돼가지고 그 2년이 돼서 단 돈이 또 올라가 올라가다 나중에는 굉장히 그 연봉을 많이 받아도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합의해서 져주는 것도 하고 그거 뭐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하고 또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술도 차연히 먹게 되고 또 도박을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싹 망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모든 면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한번그 컴퓨터를 통해 도박 한번한 것이 두번 되고 두 번은 세번 되고 내가 이번만은 끊겠지. 그것도 끊고 있다가 또 1년 있다 또 시작해. 그한 번이 대단히 선업도 중요하지만 악업도 대단히 중요해. 악업은 정말로 중요해요. 한번 가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것이 오래 남아가지고 또 가고 또 가. 선업보다도 저는 훨씬 더 빨리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업을 할 때는 기쁘잖아요. 좋고 재밌고. 재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의 종자도 한번 듣기가 어려운, 듣고 마음 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한번 듣고 두번 듣고가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학이 불성이라도 유괴 인천지복이라 하니, 불실 성불지 정인이온 학문이시나고, 예.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성불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불종에 여기는 배워서 아까 듣고 속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부처님 불종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배우고 이루지 못해. 이게 한번 듣고 지나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그 뜻을 알아서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고 익히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번 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자 이게 덮을 깨자예요. 예, 덮는다 이렇게 뭘 덮는다. 예, 인천지복 사람과 하늘의 복을 덮어. 이 부처님이 부왕 좀 하시죠.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한번 듣기만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부처님의 그 종자가 되고. 또 배우고 이루지도 않았어. 그래도 하늘과 땅에 복을 덮어. 이게 사람의 복도 최고고 하늘을 닿는 복을 이렇게 덮는 것이라 하니 불실 성불 정인이온 성불이 하고 그런 바른 원인 이게 이제 이 종자 아까 원인인 종자가 성불 불도를 이루고. 바른 원인을 잃지 아니하면 이걸 잃을 실자죠. 잃어버릴 실자. 성불지 정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으면 앞에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한번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성불의 종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배우고 이루지 못했어도 인천의 복을 덮는다 했으니 하물며 이거는 성불할 수 있는 부처님을 이룰 수 있는 바른 그 종자 아까 한번 들었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렸어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물며 이건 하물며 항자예요. 듣고 믿음을 내고 아까 듣고 지나갔는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 출가나 우리가 대종사님 법문을 듣고 그걸 놓지 않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듣고 아, 그 말씀이 맞다 잘은 모르지만 불생불멸이고 인과보응이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 성품이고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고 그 말씀이 맞다고 믿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현실적인 게 많은데도 믿어.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도 그러셨다고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는 원불교 입교증에 출가자가 저렇게 적은데 앞으로는 전부 출신 교무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명함을 대고 주고받아야 할 것이다 이름을 몰라서 그러셨다는데 대종사님 당시에 교무님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 사람도 몇도 있지도 않은데 무슨 명함을 주고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하면 다 아는데 무슨 명함을 주고받아야 되냐고 당시 그게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셔도 그걸 믿어. 아,
아유, 그러니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코큰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 법문을 받고 싶어서 막 사람을 그 교무님들 막 모셔갈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고 옛날에. 대각전 지어놓고 저 끝까지 구름같이 모였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이 그리고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 다 믿어. 뭐 어떻게 해도 다 믿어. 그렇게 마음을 내면 예, 그 말씀이 그는 앞에는 한번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천이 복이 되는데 하물며 그 부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바른 원인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고 듣고 믿음을 또대 이거 대전 힘인 사람이죠. 듣고 들으면서 다 믿어.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하여튼 이 법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머님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면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내면 믿음을 내고 그 다음에 학이성하야 부수어불망자야 기공덕을 기능탁량이리요. 아까 이제 믿고 믿음을 냈고 두 번째는 배워서 이루어. 우리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출가도 공부하시고 제가도 일요일마다 법회 보시고 집에서 경전 쓰시고 요즘 사경을 많이 하시고 경전 쓰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학이성이야. 배우고 익혀. 또 이제 원망심이다. 그러면 원망심 내지 말라고 해서 그걸 다시 돌이키고 또 누가 말하기도 내가 참아야지 돌이키고 법회가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정리하고 빨리 법회를 봐야지. 또 돈이 상당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교당 유지비는 내가 먼저 내지. 기도비도 좀 내지. 그렇게 해서 믿고 하고 배우는 대로 이렇게 세. 법회 출석하지. 유지 보호는 헌공하지. 또 이제 계문 지키라고 노력하시지. 공부하시지. 집에서 차 선하시지. 염불이라도 하시지. 그렇게 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다 공부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꼭 앉아서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전에 저희들이 어른들이 그 교도님들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막 뭐라고 참으라고 하니까 참기는 싫은데 법문하시고 일기도 써야 하니까 참으니까 밖에 뒤뚤러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원불교가 다 죽이네. 원불교가 다 죽이네. 내가 한바탕 해버려야 하는데 못하고 참으려니까 불이 나니까 뒤뚤러 돌아다니면서 원불교가 다 죽이네. 원불교가 다 죽이네. 그랬다고 초창기 교도님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뒤뚤이요. 아파트에서는 뒤뚤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 또 해야지. 이제 큰 며느리는 그 가족이 또 이러고 저러면 그걸 또 다 참으셔야지. 자녀가 이러고 저러도 참지. 친구가 이러고 저러도 참지. 도반이 이러고 저러도 참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병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음 하나를 아까 유심결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모든 게 근본이니까 또 한 번 하기 싫어도 한번 기도도 한번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호 지킬 숫자 지키다. 지킬 수 이거는 보호할 보호. 지키기를 어떻게 했냐면 잊어버리지 아니 이건 잊을 망이에요. 잊어버릴 망. 잊어버리지 아니한 자. 배워서 익혀가지고 지켜 그것을 원망심을 감사성으로 돌리자. 또 이제 자력성으로 타력성을 잘 돌리자. 그것을 딱 마음으로 지켜가지고 잊어버리지 아니. 또 이제 과거에 수겁에 묵은 업이 있으면 내가 다 참회하고 반성하고 금생에 지은 것이 없으면 숙세 언제 내가 잘못해서 제것지 하고 또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수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그전에는 이 불법을 불법 대종사님 법을 전체를 안 잊어버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전체를 어떻게 전체를 안 잊어버려? 한 개 한 개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학생 때 보면 이렇게 계문을 기재하면 다른 사람 과실을 말하지 말면 항상 많이 걸려요. 그럼 안 해야지. 안 해. 그걸 잊어버려. 그 한 개만 내가 딱 잡고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를 해. 또 이제 너무 이제 공부를 멋이 안 하면 또 그것을 잡고 딱 공부를 해. 그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심고 시간에 대산용구사님께서 그 삼동원 이렇게 뒷담을 돌고 걸음을 걸으시면 같이 모시고 많이 다녔는데 그런 법문을 써요. 야, 신과 기도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많이 미운 사람을, 미운 사람들이 잘 되게 신고해라. 그러세요. 아니,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참 공부가 힘든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원망하지 않으려는 것이 공부가 힘든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 사람 잘 되기를 빌어라. 그러세요.
그걸 어떻게 잘 되기를 빌어요.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미우면 안 되는 것이 일차인데 또 잘 되기를 빌어라.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도 지금 1차도 안 되는데 그 사람 잘 되라고 빌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빌어라. 그래서 얼마를 지나다가 이제 제가 한 번을 딱 넣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하니까 두 번 되고 두 번 하니까 세 번 되고 나중에 여러 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미워하지 않는 마음 내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져요. 해보세요, 한번.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굉장히 커진 사람 같고, 품이 굉장히 넓어진 사람 같더니, 그걸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고 해. 네? 그걸 하나 잊어버려. 아까 남의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사람을 신고 시간에 그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빌어라. 내 가족이 잘 되라고 빌는 것 같이 빌어라. 그랬어. 그렇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수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공부가 학과목이 10개면 잘하는 거 말고 잘못한 거 한두 개를 제가 이제 외우는 걸 싫어하니까 역사, 지리가 시험적 상상 안 좋아요. 다 외워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한 번 시험인가는 제가 지리를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시험 보니까 훨씬 쉬운 거야. 왜?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뭐 유럽이 어디가 있고 뭐 어디가 어디 지리상으로 뭐 경상도는 어쩌고 뭐 어디가 그런 거 저 나라 국가의 수도는 어디 이런 거 외우잖아요. 한 번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진 거 다 알으니까 그러는 것처럼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를 하잖아요. 또 안 되는 걸 또 두 개를 해. 그럼 공부가 굉장히 커져버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어디 잘하는 것은 항상 잘하는데 못하는 걸 한두 과목 잘해놓으면 성적이 확붙해지면 굉장히 올라가 버려요. 평균 점수가. 이 학과목 공부할 때도 그러는데 이 그 배워서 이루고 수호하는 것이 교리 전체를 30개면 전체를 하고 뭐 최첨법을 전체를 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일상 속의 법을 전체를 외워서 그걸 다 한꺼번에 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면 좋지만 초보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 한두 개 갖고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괴물을 두 개를 갖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것이 빨리빨리 쉽게 되더라고.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한두 개를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하면 지키면 나머지가 자연히 따라와서 돼요. 운동선수도 매일 연습을 하는데 그중에 잘 안 되는 걸 많이 연습해 이기면 자기가 10개를 해야 되는데 7개를 하고 하나를 모질했는 3개 중에서 하나님 8개가 되잖아요. 나머지 2개는 쉬워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를 내가 못했던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루을 때 기쁨은 아, 이것을 하나 내가 못했는데 이루었어. 나머지 2개는 허기가 쉽게 용기도 빨리 나요. 그래서 빨리 배워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잘못한 걸 하나를 끝내면 다른 건 따라서 올라와. 그리고 그걸 끝낼 때 잘못한 걸 잘할 때 그 했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대비하니까 쉽게 돼요. 그래서 약간 잘 어려운 것을 자기한테 잘 안 되는 것을 자기한테 가장 미운 사람을 좋게 보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다른 건 자연히 따라와서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잊고 불망해서 수호하고 지키는 거는 전체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전체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무가 돼서 설교를 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면 힘들고 내가 교도원으로서 어떻게 다 그렇게 힘드시는데 자기가 가장 못하는 하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든지 내 부부간의 서로를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 친구를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되는 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실행을 하고 많이 노력하면 다른 건 따라서 올라와요. 그래서 교리 전체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 하시면 그것을 넘기는 힘은 모든 걸 넘기는 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공덕 아까 말씀하셨죠 공덕 네,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냐고 지키면 그 공덕은 여기 보시면 어찌 기 능할 능 이거는 원래가 제도할 때 도자예요. 근데 여기는 헤아릴 탁이야. 헤아릴 탁 제도한다 제도한다 근데 헤아릴 탁, 그 양을, 그 크기를, 분량을, 맞아. 그 양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면 저단기어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통과하게 되면 웅덩이 속의 장애물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의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로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바퀴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부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드럼과 슈의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적은 드럼과 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젖었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아주어서 물기를 빼주고 마찰열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0: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앤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사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0: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M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0: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전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형상 없는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는 데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세에 그 사사로운 욕심을 잃을 수는 있으나 수양이 어두워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7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나뭇잎들이 저마다 초록의 손바닥을 펴고 햇살을 받아내고 있다고 했던 어느 작가의 글이 떠오릅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나뭇잎들, 온통 초록의 손바닥들이네요. 오늘 하루도 볕을 받으며 바람에 일렁이며 계절 속에서 짙어지겠지요. 우리도 자연과 함께 더 짙어지길 바랍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13절입니다. 어떻게 누구를 좋게 해줄꼬 하는 마음이 심덕이요.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유익주는 행동이 행덕이요. 남의 앞길을 열어주고 인격을 두둔해주는 말이 언덕이다.

심덕, 행덕, 그리고 언덕 세 가지 덕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캐스자넷 퀄텟의 컨트리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주위를 보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내어주고도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그들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느껴지는데요. 봉사를 하거나 기부하는 삶은 삼세를 통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고 일이 필요하면 일이 주어지며 공부를 할 여건이 마련되고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삼방면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장 염불법.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염불의 문구인 나무암이 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기이한다는 뜻인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 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 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주하되 염불 규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 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 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자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뇨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뇨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원물려 정전 수행편 연불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4장 연불좌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활동할 때 같은 인격, 같은 노력을 가지고도 사업의 크고 작음을 따라 가치가 더하고 덜한 것이며 사업의 길고 짧음을 따라 역사가 길고 짧나니 사업의 크고 작음으로 말하면 개인의 가정사업도 있고 한 민족, 한 국가를 위하는 사업도 있고 온 세계를 위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의 길고 짧음으로 말하면 그 역사를 몇십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백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천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무궁한 세월의 길이 유전할 사업도 있어서 그 대소와 장단이 각각 사업의 판국을 따라 나타나느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범위와 오랜 성질을 가진 것은 어떠한 사업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도덕 사업이라. 도덕 사업은 국경이 없으며 연한이 없으므로 옛날 서가열의께서 1200 대중으로 더불어 걸식 생활을 하실 때라든지 공자께서 위를 얻지 못하고 철한 천하 하실 때라든지 예수께서 12사도를 내리고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실 때에는 그 세력이 참으로 미미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그 교법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이미 도가에 출신하였으니 먼저 이 도덕 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가장 넓고 가장 오랜 큰 사업의 주인공들이 되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원래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 터인지라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불구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본분이어늘 근래 어떤 사람을 보면 점점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딴 트집이 생겨나서 공연한 원망을 품기도 하고 의 아닌 사량심도 이뤄내어 남을 위한다는 사람이 자기 본의로 생각이 변해지고 있으니 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하리요. 그대들의 당초 서원은 영원한 장래에 무루의 복을 짓자는 것이요 중생 가운데에서 보살의 행을 닦자는 것이어늘 복을 짓기로 한 장소에서 도리어 죄를 얻게 되고 보살의 행을 닦자는 공부에서 도리어 중생심이 길어난다면 그 제업이 보통 세상에서 지은 몇 배 이상으로 크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대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항상 자기 마음을 대조해보되 내가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인가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인가를 잘 살펴서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이면 그대로 꾸준히 진행하려니와 만일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이어든 바로 그 정신을 고치든지 그 정신이 끝내 고쳐지지 못하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서 당초에 원하지 아니한 큰 제업이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 8. 정양선 등이 식당 고욕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져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이 고되어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쇠를 풀무하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삼대력을 얻어나가야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정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무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새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 가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단품 6장에서 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제13 보훈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우리 외상 초창 당시에 친히 구술하신 가사 가운데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나니 이는 우리 외상의 전도를 예엄하심이니라. 결실이라 함은 새 회상의 법종자가 이 국토에서는 분명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함이요. 결복이라 함은 그 법종자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온 세상에 고루 복과를 맺게 될 것을 의미함이니 우리 외상은 창립 4,50년대 안에 이 나라에서 완실한 결과를 볼 것이요. 4,500년대 안에 온 세계에 편만하여 일체 생명에 한 가지 귀의하는 바가 되리라.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표는 세계니 조금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지도 말고 목전에 소소한 고난에 실망하지도 말라. 일대 기념총회 이후로 은연중 밀려오는 기운만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완실한 기운을 탈 날이 멀지 않나니 천지 운수도 철바뀌는 것 같아서 동지 이후가 오히려 추운 것 같으나 실은 그때의 일양이 시생한 것이요. 정2월의 추운 품이 아직 봄이 아득한 듯하나 3월 동풍이 한 번 불어오면 문득 천지에 봄이 가득함을 보나니라. 3. 말씀하시기를 정법회상도 초창기에는 대개 그 존재가 미약한 듯하나 새 세상을 맡은 기운이요 바른 기운인지라 때가 되면 일시에 큰 기운을 바라게 되나니 원불교의 간판 아래 진실한 공심으로 활동을 하면 우리 회상에 받은 기운이 그 사람과 그 일에도 통하여져서 처음에는 혹 고단하고 어렵던 일도 차차 무난히 성취가 되며 가는 곳마다 옹호와 우대를 받게 될 것이나 만일 거짓을 꾸미거나 공을 빙자하여 사사를 경영하면 그 일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앞길이 막히며 대중의 싫어함과 미워함을 받아 점점 재앙의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 아무쪼록 더욱 지극한 정성과 알뜰한 공심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능히 천지의 기운을 움직이며 천지의 기운을 인수하여 이 좋은 교훈의 주인공이 되기에 노력하라. 4.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큰 도운이 돌아오고 있건만은 그 도운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가지기에 달려있는 것이 마치 방송 시간이 되어 방송을 하고 있건만은 듣는 사람이 수신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농사 시기가 돌아와 대풍의 전조가 보이지만은 농부가 때에 맞추어 씨 뿌리고 가꾸지 아니하면 수확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나니라. 오, 말씀하시기를 새 도우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거짓없고 꾸밈없고 허장성세가 없이 안에 실다운 힘만 있으면 때를 따라
기곡대로 발천이 되려니와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여 어느모로나 허망하고 거짓됨이 드러나는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새 도우는 화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좀 어리석은 듯 숱하고 너그럽고 덕기가 있어서 남과 잘 화동하면 성공이 있을 것이요. 너무 약바르고 경위지고 각박하고 막된 티가 있어서 남과 자주 상충하면 대소사 간에 이루기가 어려우리라. 새 도우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알뜰하고 공심 있고 부지런하여 어느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는 스스로 서려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모든 지위와 권리가 돌아올 것이요. 저만 알고 사용만 무리여 어느모로나 대중에게 해독을 주는 이는 아무리 서려하여도 필경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6.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도인들이 누더기 옷으로 초야에 묻히어 가난과 천함을 스스로 달게 받았으나 미래에는 도가 있을수록 부와 귀가 스스로 따르게 될 것이니 오직 못난 도인이 의식을 걱정하며 세상에 서지 못함을 근심하리요. 그러나 도인들은 수도를 명리보다 귀히 여김으로 돌아오는 지위도 힘써 사양할 것이요. 청빈을 사치보다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돌아오는 물질도 공사에 쓰라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새 도우는 곧 원만하고 사없는 대도덕의 운수라. 그 도운을 받는 데에는 또한 원만하고 무사한 도덕의 마음이 근본이 되나니 다 같이 마음 개조에 더욱 힘써서 이 희유한 대도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하노라.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1장에서 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 세계의 주역을 이진희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제13 소요편 1. 대산종사 정진문을 지으시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모습도 없고 바탕도 없어서 잡아도 얻지 못하고 놓아도 얻지 못하나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정밀하고 깊게 연마하여 눈을 얻으면 그 모습이 모습 아님이 없고 그 바탕이 바탕 아님이 없음이라. 잡아도 얻고 놓아도 얻게 되어 그 소리가 공급 밖에까지 쟁쟁하고 그 빛이 교교히 3,000개를 비추며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나 널리 육도로 윤회하는 중생을 제도하나니 원컨대 모든 배우는 사람은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자 맹세코 큰 믿음을 바라고 맹세코 너른 서원을 세워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색하고 탐함을 내지 아니하여 오로지 고든 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하고 용맹정진할지어다.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몸이 아파서 치료할 때 아주 눕지 아니하고 기운을 챙겨 산에 가서 약을 캐고 자연을 벗삼아 함께하며 활생을 하는 것으로 자활력을 얻었느니라. 3. 대산종사 정양오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크게 안정함이요 음식을 절제함이요 병과 약을 잊음이요 보고 듣는 것을 끊음이요 생각을 놓음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20살 때 1월이 합치되는 상서로운 꿈과 더불어 신명이 솟았으나 큰 지혜가 솟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더욱 보림하고 적공하였느니라. 그 후 17년 만에 원평에서 다시 또 마음이 밝아졌으나 그 지혜를 감추고 더욱 연마하였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병을 주어 시험할 때 병에 끌려다니면 병의 노예가 되고 병을 손에 넣고 다니면 병을 이기는 주인이 되느니라. 나는 30대에 병을 얻어 한의와 양의가 모두 가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모두 진리에 맡기고 생사를 초탈하고 살았나니 누가 시비를 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겠는가 하며 시비를 초월하였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조금도 마음이 불안해 본 일이 없었노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계곡을 오르내리며 걷다 보면 발이 뜨거워져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고 계곡물에 목욕하면 일체 망념이 사라져 식망현진이 저절로 되니 이것이 바로 상선이요 활선이니라. 내가
큰 병으로도 양주에서 요양을 할 때 선보로 산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5분도 제대로 걷지 못했으나 7, 8개월이 지나자 갔다 온 줄 모르게 다녀왔느니라. 사람들은 뱀이나 산짐승을 두려워하는데 너나 나나 갔다 하고 그 자리에 턱 누워버리면 비켜갔고 밤이면 노루 사슴들이 와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선정에 들곤 했는데 어느 날 홀연히 여의 자제한 늙은이가 천지를 홀로 밟고 다니니 삼계 지옥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먼저 삼독심을 벗어버리라 하는 글이 떠올라 더욱 크게 정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친할 것은 천지 자연이니 일생뿐 아니라 영생토록 지내야 병을 낫게 하는 영약이 되고 도를 이루는 바탕이 되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성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로서 2004년도에 왜 한국이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선도국가가 되느냐. 이제 그,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뭐로 들은가 하면요. 남다른 교육열. 교육열. 우리나라 사람들요, 진짜 대단하죠? 교육, 아이고, 참. 그러니까 공교육도 지금 이제 공교육이면도 사교육이 엄청나잖아요? 사교육의 시장이 지금 엄청나죠? 엄청난 사교육의 시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다른 교육열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간에 다 지금 가르치려고 다 노력하고 예전에 말입니다. 전부 다요, 땅 팔고, 소 팔고, 다 해가지고 지금 뭔가 하면 교육시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 대학 시킬 때요, 우리 집에서 땅까지는 안 팔았지만도, 소도 안 팔았어요. 안 팔았지만도요, 다 그런 지금 현상들 때문에 저를 지금 대학까지 다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게 엄청난 교육열, 이것이 말이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외교 잡지가 지금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참, 이게 이제 이 세 번째는요. 기술. 자, 기술은 뭐라는가 하면 IT 강국. 우리나라 IT 강국이죠? IT 강국. 이 지금요 기술, 그러니까 총명하니까, 이 총명하니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잖아요. 세계 최첨단의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IT 강국 기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세계를 2040년대에 주도하는, 한국이 주도하는 그와 같은 요소로 작용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지금 이 잡지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뭔가 하면요. 자, 이게 이제 좀,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이게 강조를 지금 하기를 했는데요. 아, 이게 이제 지금 뭔가 하면요. 해외 동포.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나가 있는 동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만 명. 아, 관사님, 어떻게, 진짜. 아, 700만 명. 그래서 이 70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130몇 개국에 흩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700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교단에 지금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김성곤 의원 있죠? 네. 그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요. 해외 동포 후원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형성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김성곤 의원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무총장이 또 뭔가 하면요. 그 지금 해외 동포 후원재단 사무총장이 뭔가 하면 우리 교당, 네, 청년에 다녔던 교도예요. 그래서 둘이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만 명에 해당되는 이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매개체가 뭔가 하면 또 한글이에요. 그렇죠?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의 효율성, 이것이 뭔가 하면요, 세계에 700만 명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치는 그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들을만하죠? 이게 말입니다요. 앞으로 2040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다. 자, 멋지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잡지에서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핵심을 딱딱 찌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0: 이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조금 특별합니다. 이게 뭔가면요.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티즘. 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 뭐예요? 아이고, 기독교. 기독교.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세배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왜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가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하다라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건 뭡니까?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그 종교 문화권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말 아닙니까? 자, 문화권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 문화 토양 속에다 깔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말 많이 했죠? 깔았습니다. 문화의 토양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면요, 한국적인 것을 잡아 세우는 거예요. 한국적인 것을 잡아 세우면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다. 알겠죠? 기본 바탕이 되는 거요. 여기서 그걸 잡아 세우면은요. 그래서 이게 딱 잡아 세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잡아. 지금 한류가 불고 있습니다. 한류가 왜 봅니까? 한류의 기본 바탕에는 뭔가면요, 서양 문화의 기본을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 가지고 서양인도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뭔가면 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말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류가 부는 것은요, 이게 바로 뭔가면요,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일본 기독교 받아들였습니까? 중국 받아들였습니까? 못합니다.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기독교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조건이 앞으로 2040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와 같은 국가로 갈 거다 하는 것을 이 잡지에서 달아줬습니다. 잘 달았죠? 멋집니다. 자, 이게 멋진데, 이런 모든 사상과 이념을 우리는 말이죠. 원불교라고 하는 일원상의 진리는요, 이런 모든 각 선천시대 종교의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다 뭔가면요, 융복합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융복합시켜갖고, 일원상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들께 지금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바탕이 돼갖고 앞으로 우리는요, 일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로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는 이런 종교를 우리는요, 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합시다요. 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말이죠, 이 일원상 그 교회법 3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그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품 사장입니까? 예, 사장으로 이제 들어갑시다요. 또 이제 송사님의 또 질문입니다. 교육품 사장이에요. 송사님이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일원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일원상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 질문에서 지금 이제 계속되는 질문이죠.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처음에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일원상의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원상을 이제 인간과의 관계는 알았는데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종사님 이게 대답 말씀이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복락을 구한다. 복락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습니다. 우리 다 복받게 좋아하죠? 복받게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죠, 복받게요. 그리고 낙,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다 우리가 원하죠? 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복락을. 이제. 그래서 그 복락을 어디서 구하든가 하면 이런 성을 신앙해갖고 구해라. 이 말이죠. 신앙해갖고 구하거라. 복락을 구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의 내역을 말하면은 뭡니까? 이런 성의 내역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사언이다. 그랬어요. 이런 성의 내역. 그랬어요. 그 이제 이런 성을요, 사언이 네 가지 은혜를 지금, 은사상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사언의 내역을 말하면은 또 세역을, 사언의 내역을 말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1: 사언이 꼴은 또 우주 만유, 천지 만물, 천지 만물, 자, 천지 만물. 자,
0: 자, 내일 말 천지 만물. 저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주 만유 천지 이제 만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부처 아님이 없다. 이 말은 이 뭔 말인가 하면.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심체와 형체 얘기했죠. 2장에서요. 심체와 형체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 허공 법계는 뭡니까? 형체지요. 형체. 우주 만물은 형체 아닙니까? 우주 만물은 형체거든요. 그런데 그 형체가 바로 뭔가면 또 우주 만물 따로 있고 심체 따로 있고 합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다. 그래서 우주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처처 불상이 바로 나오죠? 처처 불상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부처님이 없나니.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요, 이제 이것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시사받는 것이 이제 뭐를 이제 시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이제 교조, 이것은요. 지금 이런 상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시대는요. 교조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이, 부처님. 아이, 이제 삼신부를 얘기했지만도 부처님 형상 아닙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교조를 신앙한 거 아닙니까? 이 나중에는 이제 법신으로 이제 지금 저 원리적으로 발전을 하지만도요, 다 이제 교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부, 성자, 성신. 다 그러죠? 그래서 교조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조 신앙에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런상 신앙에서는요,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보편적 진리 신앙. 이로 바뀌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선천시대의 교조 신앙을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 바꾸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을 밝히신 것이 뭔가 하면 교의품의 이장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어떻게 하라니까 하니까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얻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35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죠. 덕분에 지난 주말부터 서서히 달아오른 열기가 한풀 꺾일 전망이라는데요. 아, 벌써 여름이 시작됐구나 싶던 채 한숨 돌리게 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는 달갑지 않을 수 있는 소나기지만 유난히 선물처럼 느껴지는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은 반전의 순간이 나의 일상 속엔 어딘가 숨어있지 않을지, 그 묘미를 찾으러 출발해보실까요? 6월 4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클립스의 소나기 전해드렸어요. 어제 엄청 더우셨죠? 뭐 어제뿐만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덥다 덥다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마침 다행히 오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리는 비 덕분에 기온도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또 일상의 행복과 감사를 찾아보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사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특가족 가족분들 오늘 아침 우리 특가족 가족분들의 행복 샅샅이 잘 찾아보시고 저희에게도 어떤 곳에서 어떤 행복과 감사들을 발견하셨는지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6053님이 오랜만에 선업팀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이 노래가 저에겐 선물입니다 해주셨는데 벌써 오늘의 행복 하나를 찾으셨는데요. 6053님. 7849님, 연아씨 어제 투표는 잘 하셨는지요? 저도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했답니다. 뭔가 큰 일을 치러낸 느낌이네요. 이제 앞으로를 향해 모두 으쌰으쌰 힘내봅시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사실 뭐 그래요. 저는 투표를 잘 하기는 했습니다. 퇴근길에 바로 투표를 해서 무사히 투표를 해냈는데 할 말이 많지만 뭐 그래요. 기분 좋자고 만나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권리들, 우리의 의무들만 잘 해내자 뭐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당선되신 분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내가 해내겠다 약속하셨던 것들 차근차근 하나 둘 모두 다 이뤄내주시길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되신 분들 일단 모두 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왓쨈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켓처럼 빠르게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쨈.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부담 없이 신청해주세요. 세 곡의 신청곡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다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2부에 저희가 그냥 쌩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가득 담아서 보내주세요. 코에테 투게더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 비행기

콜트 투게더 한해의 문세윤 추 비행기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7063님께서 어젠 정말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내무부 장관님께서 아직은 안 된다고 하셔서 못 켰네요. 유유라고. 아, 이 집에 에어컨 가동에 대한 허가권도 내무부 장관님께서 갖고 계시는군요. 이 집집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집집마다 엄마만 추위를 타고 뭐 엄마만 더위를 안 타는 건 아닐 텐데 항상 이제 엄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올해 첫 에어컨 가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집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오늘 약간 소나기 내리고 나면 살짝 기운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7063님께도 다행인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3부에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얘기들로 오늘도 특가정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드릴게요. 출첵!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체크!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이어서 이진성의 I Go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 정인의 미워요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곽진원의 응원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시작됐고요. 잠시 후에는 신차고 갔자요. 우리 특허정 고객님이 요청하신 노래 3곡 생하니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음악 택배를 신청하신 분, 택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실지 잠시 후에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하고 싶은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도 마음껏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함께 나누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느꼈던 행복들, 감사의 순간들도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서화정님이요. 연아님 또다시 새로운 하루 오늘 특가정과 함께 출발해봅니다. 씩씩하게 행복하게 무탈하게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제가 새해가 되면 뭐 어디에 기원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뭐 보름달을 빌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예전에는 되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나의 욕심에 대한 소원을 빌었다면 요즘에는 진짜 서화정님 말씀처럼 행복하고 무탈하게 해달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달라 늘 그런 소원을 빌거든요. 서화정님의 오늘도 씩씩하고 행복하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명콜드라이브의 코레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집 앞 횡단보도에 장미가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어요. 길을 건너려고 기다릴 때마다 공짜로 눈 호강 중이네요. 말 나온 김에 장미 노래 좀 들어볼까요? 라며 신청하신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하이의 로스, 신해철의 장미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439 고객님 신청곡 왔어요.

0: 오늘 신청곡 왔죠? 8439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진짜 눈 돌리면 여름을 향하고 있는 또 풍경들이 한가득 눈에 들어오는데 8439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 동네에도 분명히 장미 덩굴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지나면서 피어 있을 텐데 제가 못 보고 지나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잘 피어 있는지 얼마나 또 예쁘게 피어 있는지 저도 한번 눈에 담아봐야겠습니다.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하의 로즈, 신해철의 장미 세 곡 듣고 왔고요. 2부 끝곡은 수빈 태연이에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1: I love you, I love you too.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성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여름철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으로 곤충이나 모기가 들어와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유리창에 무수히 많은 곤충이나 하루살이들이 부딪혀서 체액을 뿌리고 들러붙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와이퍼로 닦아도 쉽게 닦이지 않고 시야장애를 주거나 전조등에 붙어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기 전에 젖은 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들은 특별한 독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차창을 대각선으로 열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 이런 곤충들이 날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벌에 목을 쏘이면서 그 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요. 여름철 산간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보낸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앤톤 Close to Me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요리의 재료를 맞추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3부에서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요리하는 방송 쿡방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들으시면서 아 오늘의 요리 주재료 이거로구나 눈치채신다면 이걸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거 넣으면 더 맛있고요. 나만의 요리 팁이나 킥이 있다면 여러분의 레시피 꿀팁들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잠시 후에 잘 들어보시고 정답도 맞히시고 우리 맛깔난 레시피들도 함께 나눠보자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오늘의 팝 퀴즈 함께 해볼게요. 네이처예요. 꿈꿨어.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재료를 맞히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봄동 비빔밥에 이어 요즘 창안의 화제라는 땡땡땡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아삭한 땡땡땡을 쫑쫑 썰어서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쳐주세요. 그 다음 고추장 두 숟갈에 고춧가루는 한 숟갈, 여기에 설탕은 반 숟갈, 간장은 한 숟갈을 넣고 다진 마늘 조금이랑 물을 살짝 넣어서 볶아줄 건데요. 다짐육도 같이 볶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데친 땡땡땡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한 번 더 볶은 다음 밥과 함께 비벼서 먹으면 완성! 어때요? 쉽죠? 계란 후라이까지 척 올려서 간단하면서 아주 맛깔나는 한 끼 오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아삭한 식감과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땡땡땡으로 비빔밥의 양념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마늘의 꽃줄기인 오늘의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마늘종, 2번 얼갈이, 3번 고구마 순, 4번 미역줄기. 요즘이 국내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딱 적기라고 하더라고요. 마늘의 꽃줄기인 오늘의 주인공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마늘종, 2번 얼갈이, 3번 고구마순, 4번 미역줄기.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동 비빔밥에 이어서 요즘 장안의 화제인 땡땡땡 비빔밥을 만들어 봤어요. 올 봄에 한창 두중구 이후에 봄동 비빔밥이 유행해서 또 유행의 트렌드를 뒤처지면 안 된다. 봄동 비빔밥 열심히 해서 먹었었는데 최근에 이 땡땡땡 비빔밥이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국내산 땡땡땡은 뭐 5월 말 6월 초 딱 한 2주 정도 요때 바짝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다.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늘 여러분과 쿡방에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땡땡땡 아삭한 식감과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오늘의 땡땡땡 마늘의 꽃줄기인 오늘의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마늘종, 2번 얼갈이, 3번 고구마순, 4번 미역줄기.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땡땡땡 오늘의 주인공이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큐.

서영은 너만을 위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유행하고 있는 땡땡땡 비빔밥을 만들어봤어요. 아삭한 식감과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땡땡땡으로 만든 비빔밥. 오늘의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정우, 손호준, 유연석, 너만을 느끼며 러블리즈의 종소리, 김영중, 그대만을 솔지 PK해만 종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1번 마늘종이었습니다. 요즘 SNS를 휩쓸고 있다느니 마늘종 비빔밥 들어보셨어요? 많이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쿡방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마늘종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과 철, 아연과 같은 무기질과 베타카로틴, 비타민C 그리고 엽산까지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요. 항균과 살균작용에 관여해서 식중독이나 헬리코박터균 같은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국내산 마늘종은 5월부터 6월 사이에만 나온다고 하니까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이 마늘종으로 볶음이나 무침, 장아찌는 물론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요리법으로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성님 1번 마늘종이요. 때되면 해먹거든요. 밥 두 그릇은 뚝딱이죠. 언제 한번 해드릴까요? 라고. 아, 저 이미 해먹었죠. 유행하는 거니까요. 지난 주말에 아주 많이 사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해먹었는데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도 한 번 더 해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준선선우 아빠님 마늘종에 멸치나 세워놓고 볶아야죠. 1번 마늘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그냥 이거 약간 짭조름하게 볶아 먹거나 아니면 그 고추장으로 해서 이렇게 또 무쳐 먹거나 요즘에는 또 약간 쫑쫑쫑쫑 썰어서 이렇게 덮밥처럼 해먹는 레시피들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경수님 너만을 느끼며 정답 마늘종. 7477님 마늘종 제가 이 재료 참 좋아해요. 장아찌도 좋아하지만 볶음으로 해서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아삭한 맛도 살짝 매콤한 맛도 매력적이죠. 어우 침이 저절로 고이네요. 책임지세요 연하님 이라고. 제 입에 고인 침도 지금 제가 책임 못 질 지경입니다. 우리 오늘 맛있게 먹어요. 전 주말에 먹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7477 이도 이 저는 마늘종이 참 좋은 게 세척도 진짜 간단하고 이게 다, 손질도 되게 간단해서 요리해 먹기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꼭 네. 꼭 해먹어보아요. 대구의 김진홍님 1번 마늘종 어제는 투표 본다고 잠을 못 잤는데 제가 원하는 분이 당선되지 않아서 조금 속이 상하네요. 하트하트 해주셨어요. 그쵸. 뭐 제가 본인이 응원한 사람이 당선이 됐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응원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결과가 나왔다면 저는 뭐 누가 됐든 당선되신 분이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켜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868님 1번 마늘종 콩가루에 버무려서 채반에 짜먹으면 고소하면서 참 맛나요. 이 레시피는 처음인데요? 아 마늘종을 콩가루에 버무려서 짜먹으면 우와 이거 진짜 처음인데요? 소환이 근데 맛있기는 하겠네요. 이상훈님 정답 1번 마늘종 어린 시절 학교 파하고 집에 오자마자 배고픔에 찬밥을 물에 말아서 쫑쫑쫑 썰어놓은 마늘종 된장 찍어서 밥 한 술 먹었던 맛. 아 그 누구도 참맛을 모를 겁니다. 먹어보지 못했다면 이라고. 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갑자기요? 추억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썰어놓은 마늘종이 가끔 뭐 기본 안주 같은 걸로 나오는 아니면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 쌈장 같은 거에 찍어서 오독오독 씹어만 먹어도 알싸하니 그 맛있었던 그 맛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059님 마늘종이요.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한 아름 뜯어주셔서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 동영상을 찾다가 마늘종 비빔밥이 나와서 해먹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레시피? 8318님 정답 1번 마늘종. 마늘종하고 양파 장아찌로 만들어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라고 하시면
하시면서 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은 이 두 분입니다. 뒷번호 9044 쓰시는 분. 1번 마늘종요. 저는 이걸로 장아찌 담았는데 너무 맛나요. 1087님. 1번 마늘종. 이걸로 볶음도 하고 장아찌도 담가 먹고 있어요. 영양가도 마늘보다 많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먹어야겠죠? 라고 하시며 글 주셨습니다. 9044님, 1087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에피톤 프로젝트예요. 초록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7109 쓰시는 분, 오늘로 금연 4일차. 작심 3일도 무사히 넘겼으니 이번 주말도 수월히 넘길 수 있겠죠? 특화장에서도 같이 응원해주세요. 뒷번호 0576 쓰시는 분, 어제 저희 둘째까지 모두 다 함께 투표하고 왔어요. 저희 가족에겐 나름 의미 있는 날이었답니다. 새삼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한 하루였네요. 뒷번호 9098 쓰시는 분, 어제 아침 일찍 투표하고 푹 쉰 덕분에 목요일 출근이 한결 가뿐하네요. 컨디션이 좋으니까 기분까지 좋아요. 우리 가족분이 금연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응원해드려야죠. 응원합니다. 진짜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 이야기, 감사의 순간들 함께 나눠봤고요. 나연의 팝, 제로 베이스 원의 Feel the Pop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아, 또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잡고 금연을 시작하셨다니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저희에게 오늘 금연 성공했는지 뭐 출석도장 찍으시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론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거미 날 그만 잊어요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대정경 인도풍 2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랜만에 수납장 한 칸을 비웠는데 꽁꽁 싸매둔 생필품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반가운 것도 잠시, 하나같이 끝나버린 유통기한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끼다가, 정말 아끼다가 끝났어요. 뭘 그렇게나 꽁꽁 싸매고 화석을 만들어 버린 건지 미련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잘 쓰고 자주 쓰는 건 가까이에 보이게 뒀어야 해요. 버린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사드릴 때 드린 수고도 함께 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잘 쓰지 못하면 버리는 게 됩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이에요. 유열, 아끼지 말아요.